민영옥의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사랑했드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드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바닷물을 다 말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갈 수는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아침을 출발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했드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왔는데요. 이 찬송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는 일이 애초에 조금은 무모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가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하면 더 사랑받을 것 같고 실수하면 조금 덜 사랑받을 것 같고 또 오래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나한테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 베드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지난 잘못부터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생긴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말은 그냥 감동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내가 가장 초라할 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긍휼입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 전해드릴게요. 예수 피를 힘입어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아멘. 하이라의 예수 피를 힘입어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고 덤볐다가 실패했던 성 바로 아이성이었죠. 그 아이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겠다 하십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 무릎 꿇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긍휼은 이렇게 베풀어집니다. 아이성 딱 죽었어.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9918님, 5503님, 1806님 변함없이 출석 체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가족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765님도 반갑고요. 1667님, 7926님, 7238님, 0118님, 또 0691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472님, 네. 그리고 9140님, 7123님. 찬양의 제목이 궁금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또 7356님 맞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귀한 고백을 주셨는데요. 그럼요. 주님 그 손 꼭 잡고 계십니다. 2042님 6065님 8918님 죄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멘. 6481님 7978님 한 말씀 9986님 감사합니다. 8238님도 오셨고요. 5226님 주말 주일을 앞둔 금요일 하나님의 샬롬이 사랑의 뜰 안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길 소망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셨어요. 0296님 4593님 1009님께서도 오셨어요. 9109님 반갑습니다. 1302님 또 3847님 저도 출첵합니다. 권사님 환영해요. 예, 그리고 4988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의 한 말씀 주세요. 9898님도 오셨고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5229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말씀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한 말씀이 오늘의 주신 한 말씀이 네 우리 모두를 살릴 겁니다. 8968님도 반갑고요. 오늘 뜰안 라이브 음악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실 귀한 분을 잠시 후 만나뵐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0: 아멘. 존 노의 은혜에 이어서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에서 연주했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오늘 출연하신 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 고백해보겠습니다.

0: 김혜찬 전도사님의 숨길 수 없는 사랑 들으셨어요. 제 음성에 울림이 들어갔네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혜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아, 정말 요즘에 요 근래 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얼굴에 은혜살이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조금 볼살이 올랐습니다.
0: 아, 정말이에요.
1: 아, 그렇습니다.
0: 그런데 너무 네. 보기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사랑의 뜰 안에 여러 번 나오셨고 또 극동방송에서 네.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그래도 처음 전도사님을 만나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부터 들어가 볼게요.
1: 네. 지금 늘 사랑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고요. 브리딩 워십에서 또 찬양 인도자로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찬양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1: 아, 아닙니다. 네. 네.
0: 찬양 사역을 해온 지 네.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1: 지금 브리딩 워십 팀으로는 올해가 이제 7년 차가 또 됐습니다.
0: 벌써 네. 그렇게 됐고.
1: 네.
0: 그리고
1: 제가 뭐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섬기게 된 거는 한 2011년부터 이렇게 섬겼으니까요.
0: 네.
1: 네, 한 15년 그래도 된 것 같습니다.
0: 네. 얼굴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네. 네.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 함께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네. 굉장한 도전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1: 맞아요. 네.
0: 전도사님이 정말 네. 정말 귀한 것들을 여러분께 네, 나눠주신대요. 네. 아, 방송 진행도 하고 계시고
1: 네.
0: 늘사랑교회에서 사역하고 네. 계시다고요?
1: 맞습니다. 예. 지금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 저희 극동방송에서 토요일 저녁 8시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진행하고 있고요. 늘사랑교회에서는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또 찬양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첫 곡부터 얘기해 볼게요.
1: 네.
0: 아, 숨길 수 없는 사랑 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죠?
1: 아, 저희 브리딩 워십에서 올해 또 발매한 또 싱글 앨범 곡인데요.
0: 네.
1: 찬양 제목이 숨길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계절이 바뀌면 또 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도 네. 영광의 또 바다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 바닷가를 보면서 아, 하나님 솜씨 정말 아름답다 그런 감탄이 절로 나왔었는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또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극동방송 식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숨길 수 없는 사랑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우리 예찬 전도사님이 여러 사랑을 숨기지를 못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네. 또 이 말씀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작년부터 전도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여러분 오늘 김혜찬 전도사님의 성함으로 삼행시 보내주시고
1: 네.
0: 오늘 선물 드릴 텐데요. 오늘 나갈 선물은 쌍화차하고 그리고 식사권 드릴게요. 토종닭 생오리 숯불에 구워서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풋살장 이용권까지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삼행시 보내주세요. 김예찬 전도사님이십니다. 사실 김판성 목사님 오늘 총회 때문에 어제 밤늦게 돌아오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아쉬운 마음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 네.
0: 성경에 푹 빠지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1: 아, 제가 지금 정확히는 올해 1월 말부터 성경을 한 달에 1독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9월인데 지금 8독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잠깐만요. 네. 말이 안 나와서.
1: 네.
0: 올해 1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1: 네.
0: 성경 통독을 8독을 진행했다.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8독을 할 수가 있지?
1: 한 달에 이제 1독씩 하니까요. 1월 말부터 했으니까.

0: 네. 내가 7독 내지 8독 또는 100독을 해야 되겠다. 뭐 네네. 이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체 네네. 성경 읽기는 네네. 먼저 차분히 가보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성경을 읽게 된 계기가 있다면
1: 아 제가 원래도 보통 1년에 1독씩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새해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또 성경 암송, 성경 읽기에 참 관심이 많으신데 어느 날 그 극동방송에 무림 고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뜨셨나 봐요.
0: 네, 장대진 네, 예, 국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1: 맞아요. 그 문영남 목사님 편을 이렇게 보시고
0: 아.
1: 네, 어머니께서 먼저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한 달 일독을 이렇게 방에서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 그 영상을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 문영남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제 안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왜 항상 성경은 1년 1독으로만 보려고 했지? 아, 이렇게 하루 종일 한 달 1독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구나.
0: 아~
1: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매일매일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한 28일 정도면 1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1: 네.
0: 그 정확한 목표치를 정하셨군요. 그냥 1년에 1독이면 되겠거니라고 아, 네. 했던 생각을 바꿔서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1독을 하고야 맞아요. 말리라.
1: 네네, 맞습니다.
0: 사실 저도 성경은 1년에 한 번
1: 네.
0: 네, 1독하고 그리고 저희는 특새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신약을 두 번 읽거든요.
1: 네, 신약도 두 번 읽죠. 네. 네.
0: 그런다 친다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1: 네, 네.
0: 그럼 첫 일독 어땠습니까?
1: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처음이니까
0: 네.
1: 딱 이제 마음을 먹고
0: 어.
1: 목숨을 걸고 무조건 한 달 일독 성공해 내리라. 그러면 평생 처음이었으니까요.
0: 한 달 일독 가능도 네. 해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좀 읽었는데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는 처음에 정말 어려웠어요.
0: 에이.
1: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한 달 일독을 하려면
0: 에이.
1: 정말 그 제가 뭐랄까 주중에 하는 제가 해야 될 업무 사역 외에는 그냥 말씀 읽는 시간으로만 채워야 한 달 일독이 가능하거든요.
0: 맞아요. 일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직장 생활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에게는
1: 그렇죠.
0: 쉬운
1: 그렇죠.
0: 일은 아니에요.
1: 일상을 하면서
0: 네.
1: 한 달 일독을 한다는 게
0: 네.
1: 나머지 여가 시간에는 그냥 다 말씀을
0: 예.
1: 봐야지만이 가능한데
0: 그냥 생존에 관련된 일만
1: 네.
0: 하고 그리고 그렇죠. 읽어야 된다는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가 시간에 평소에 했던
0: 네.
1: 일들이 제가 여가 시간에 제가 쉬면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뭐
0: 네.
1: SNS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다 없애고 말씀만 봐야 되니까
0: 네.
1: 그게 참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다가 그
1: 네.
0: 평범하신 분들은 창세기
1: 네.
0: 출애굽기 어떻게든 잘 가다가 레위기쯤에서 한 번 정도
1: 맞아요.
0: 속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1: 맞아요.
0: 전도사님도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1: 이게 근데 성경을
0: 네.
1: 1년 1독으로 읽다 보면 오히려 그런 고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0: 아~
1: 왜냐하면은 이제 레위기를 1년
0: 네.
1: 1독으로 읽게 되면 보통 하루에 4장, 5장 정도씩을 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계속 레위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레위기가 어렵고 성경이 어렵게 되는 거죠.
0: 그냥 후루룩 읽어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한 달 1독을 하면은 레위기가 하루 만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는 오히려 덜하다. 네.
0: 그럼 1, 2, 3독 지금 8독까지 왔어요.
1: 네.
0: 계속 읽다 보면서 정말 성경이 달라 보여요?
1: 아 정말 다른 것보다
0: 네.
1: 제 안에 있는 거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고
0: 아하.
1: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0: 아하.
1: 설레이고 성경을 집에 가서 지금도 라디오 끝나고 또 성경 읽어야겠다. 또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주차하고 나서 또 말씀을 좀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0: 네.
1: 그러잖아요.
0: 네.
1: 꿀송이보다 더 달다.
0: 네.
1: 금보다 더 귀하다.
0: 네.
1: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단 말이죠.
1: 네.
0: 오늘 김혜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요. 찬양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끼쳐오신 그런 귀한 분이신데
1: 네.
0: 이제는 말씀에 푹 빠지셨어요. 말씀과
1: 맞아요.
0: 찬양의 균형을 이제 이에 갖고 귀한 목회자로 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0: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 30장 이상 읽었는데도 바쁘던데요. 이렇게 주셨어요.
1: 하루에 30장씩 매일 읽으면 한 달 일독을 거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와, 근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1년 일독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5장씩 꾸준히 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와, 30장씩을 또 읽으셨다고 하니 그런 도전을 하셨다고 하니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처음 읽을 때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연결된 경험들도 많죠.
1: 아 그런 은혜가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쭉 통으로 보니까 아 이게 이 말씀이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성경 전체가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어쨌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유익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말씀들이 쭉 연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고 하잖아요. 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0: 아멘.
1: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연결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잠기는 거구나.
0: 아멘.
1: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게 곧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는구나. 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요 여러분 김혜찬 전도사님이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대요. 이제 잠시 후에 그 기적들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1: 네.
0: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준비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이 찬양 준비해 주세요.
1: 네.
0: 네. 그리고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능력의 손을 경험하셨답니다. 김해찬 전도사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성경을 달디단 성경에 요즘 쏙 빠지셨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눈에 보이는 사건인지 아니면 전도사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지 궁금해요.
1: 네, 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앞서 나눈 것처럼 제 마음속에 그 전에는 지금처럼 아, 말씀이 하루 종일 보고 싶다,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설레임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건 알지만 아, 제 마음속에 말씀은 좀 어렵고 좀 부담스럽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면 항상 집중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읽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먼저 앞섰었는데, 제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설렘이 커졌다는 게 제 안에 있었던 변화인 것 같고요.
0: 첫 번째 네. 변화고 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전반적인 변화는 잠시 네. 후 네. 2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극적일 때 끊어야 되죠. 네. 그래야지 듣고 네. 싶어지니까. 아니 네. 정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김혜찬 전도사님.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고 축복의 마음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에 김혜찬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귀한 한 전도사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김혜찬 전도사님이신데요.
3: 네.
2: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기적을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먼저는 말씀에 푹 빠지셨고 두 번째는? 네.
3: 제가 성경을 이제 8독째 들어갔는데 특별히 7독할 때 정말 많은 또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음에 혹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2: 그럼요. 기억해야죠.
3: 한 17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17가지 뭐 크고 작은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나눠보자면
2: 네.
3: 제가 좀 이렇게 사역하고 이러면서 예민하고 신경 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2: 네.
3: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한 3-4년간 있었어요.
2: 아.
3: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속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네. 3-4년 동안.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나았어요. 그게 나은 지 한 몇 달 된 것 같고요.
2: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았고
3: 완전히 나았고 예. 제가 또 손발 저리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빠르게 뛰고 과호흡이 오고
2: 네.
3: 이런 좀 심리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2: 예.
3: 불안장애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안 불안한데
2: 예.
3: 제 몸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수시로.
2: 그래요.
3: 그래서 제가 한약을 하루에 세 번씩 먹지를 않으면
2: 네.
3: 계속 손발이 저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뭐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랬었거든요.
2: 그랬는데?
3: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나서 지금 손발 저리고 과호흡 오고 막 심장 뛰고 하는 그런 증상도 너무나 좋아져서 한약을 하루에 한 번도 먹지도 않고
2: 네.
3: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너무나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을

0: 지켜주셨습니다.
1: 건강이 네. 회복됐고 그리고 네.
0: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네. 또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수련회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주셨어요. 네. 확신을.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저녁 집회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네. 문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하고 지루했었는데 청년들이 그때 확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도를 네. 막 하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도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아멘.
1: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네. 일어났겠죠. 말씀이 네네. 들어오니 그 전에는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전에는 분명히 말씀을 읽고 네. 전하셨을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말씀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네.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못 건강의 그 네네. 회복을 경험하셨다고요. 그 과정 좀 들려주세요.
0: 맞아요.
1: 전도사님 목을 네, 통해서 그렇죠.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목이 그렇죠. 많이 안 좋으셨어요?
0: 목이 제가 한 2009년부터 역류성 후두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뭐 전남대 병원도 가보고 뭐 여러 병원들 가서 약도 먹고 제가 서울에서 사실 거의 수술에 가까운 그런 것도 좀 두 번 가까이 했었어요.
1: 치료를?
0: 네,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았거든요. 계속 위산이 넘어오면서 성대를 상하게 하니까 제가 뭐 찬양 사역도 하고 또 뭐 설교도 하고 여러 사역하는데 목을 계속 써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제가 뭐 양배추즙도 좋다고 해서 계속 먹어보고 막 진짜 평소에 또 그리고 목 관리를 하려고 예. 과일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먹고 커피도 일절 안 먹고
1: 네.
0: 그렇게 못 먹는 음식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지금 17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1: 예.
0: 계속 목이 안 좋았었거든요.
1: 그런데 지금은
0: 그런데 지금 정말 놀랍게도 제가 과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뭐 커피는 원래도 안 마시지만
1: 네.
0: 그 전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도 먹으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목을 쓸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1: 오, 와, 계속해서 영을 네. 치유하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0: 맞아요.
1: 그것이 육에까지 영향을
0: 맞아요.
1: 끼치는
0: 맞아요.
1: 그런 상황이 됐네요.
0: 네,
1: 말씀이 너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지금 전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멘. 네.
1: 네. 그래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조금 전에 찬양을 하셨는데 이 곡을 네. 선곡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셨어요?
0: 아,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 네.
0: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 네.
0: 그 말씀이 또 저는 그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게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면 주님께서 오늘 홍해를 가르시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짐들이 있는데 전쟁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짐을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1: 아멘.
0: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구나.
1: 네.
0: 나는 주님 안에 말씀으로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1: 네.
0: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 거하며 잠잠히 지켜보라.
1: 네.
0: 그런 마음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1: 이제는 제가 우리 방송 가족들을 대신해서 좀 실용적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성경을 읽고 싶지만 자꾸 실패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그렇죠.
1: 지금 보니까 6398님이 네.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늘 네. 신년 계획으로 적었다가 얼마 못 가서 마음이 식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0: 네.
1: 오늘 전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0: 네.
1: 말씀을 놓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0: 네.
1: 전도사님의 얘기가 너무 기대가 된다고.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주셨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보통 연초에 이렇게

0: 올해는 꼭 성경 1등을 네. 성공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죠.
1: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네. 소리내서 읽어요? 눈으로 읽어요? 네. 아니면 천도사님께 가장 네. 잘 맞았던 방법은 뭐예요?
0: 네. 아, 좋습니다. 저는 네. 모든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1: 아하.
0: 하루 동안에 제일 자주 하는 거는 성경 듣기를 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1: 네.
0: 그래서 차로 출퇴근할 때 우리 극동방송도 항상 또 듣고 많이 듣지만 또 성경을 어플로 틀어놓고 보통 제가 출근이 20분이다. 그럼 네. 출퇴근이 한 4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네. 40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들으면서 마음으로 따라 읽으면서 또 그리고 제가 집에서 씻을 때 또 머리 말릴 때 뭐 이렇게 준비할 때 면도할 때 계속 성경을 틀어놔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가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보통 제가 이제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혼자 밥 먹을 때 계속 성경을 들으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1: 옛날에는 유튜브 봤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옛날 같았으면 밥 먹을 때 유튜브 보거나 뭐 SNS 하거나 했을 시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만 다 합쳐도 보통 1시간 정도는 제가 그냥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1시간 동안 읽게 되는 거죠.
1: 그렇게 되면은 성경으로 네. 봤었을 때는 꽤나 많은 장을
0: 그렇죠,
1: 들을
0: 그렇죠.
1: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1: 1.5배속이면 더 들을 수 있고
0: 그렇죠. 1.5배속이면 들을 수 있고 저는 근데 이제 듣기 할 때 너무 빠르면 좀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서 듣기는 저는 1배속으로 합니다.
1: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늘 편집을 하기 때문에 빨리 듣는
0: 그렇죠.
1: 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0: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또 빨리 들으시면 또 좋죠.
1: 못 참아요.
0: 너무 느리면 너무 느린데
1: 못 참아 하면서. 느리면 네. 못 참아
0: 네.
1: 네.
0: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빠르게 읽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서 이제 딱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이제 그때는 소리내서 눈으로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니까 또 제 귀로도 듣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읽고를 이제 동시에 하는데 그때는 제가 거의 두 배속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읽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또 소리를 큰 소리로 읽진 않고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목소리를 크게 읽으면은 오랫동안 못 읽어요.
1: 그리고 성대가 상하고.
0: 아, 맞아요.
1: 힘도 빠져요.
0: 맞아요. 맞아요.
1: 소리를 그래서, 내서 읽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0: 네. 그래서 보통 좀 속삭인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막 쭉쭉쭉쭉 읽게 되거든요.
1: 속독을 하는군요.
0: 네, 속독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 장의 내용이 쭉 빠르게 전체가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많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데 네. 큰 소리가 아니라 네네. 작은 소리로
0: 읍조리면서 네네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읽는 거죠.
0: 네네.
1: 하루 분량을 못 읽었을 때는 어떻게요?
0: 보통은 하루 분량을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하루 분량을 못 읽을 때가 없어요. 보통은 저는 지금 하루 분량을 읽고 그 다음 날 것까지 절반 정도는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 그래서 거의 한 50장 정도를 이제 이런 루틴으로 하게 되면
1: 하루 50장이면은 한 네. 달에 일독이 가능해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경 어플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일독을 하게끔 달마다 그 분량이 자동으로 좀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30장을
1: 그 어플은?
0: 네, 정해져 30장이 딱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절수가 다 다르잖아요, 장마다.
1: 네네네네네.
0: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장씩 읽기도 하고 절이 짧으니까. 그래서 거기 루틴에 맞춰서 쭉 계획표를 따라서 가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하루 종일 말씀을 읽게 되면은 보통 하루 분량보다 더 읽게 돼 가지고 그렇게 돼서
1: 그러면
0: 네.
1: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1: 멈춰서 주석까지 찾아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계속 읽습니까?
0: 제가 지금 읽을 때는 우선은 그냥 쭉 읽으면서
1: 네.
0: 말씀을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 그냥 선포한다. 이런 느낌으로 제 영혼의 말씀 그냥 선포한다.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되고 공부하는 시간 같으니까
1: 네.
0: 말씀 자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1: 네.
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가 음악을 만약에 전공했다.
1: 네.
0: 그러면 음악을 들을 때 이거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음악 듣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0: 성경을 틀어놓는 건 그런 느낌으로 해요. 내가 성경을 호흡한다. 어. 말씀을 호흡한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집중 못하고 흘러갈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숨 쉴 때도 집중 못하고 그냥 숨 쉬는 게 흘러가도 네. 숨이 쉬어지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말씀을 내가 그냥 내 안에 선포한다. 또 말씀을 그냥 즐거워한다. 말씀을 내 옆에 항상 동행한다. 그런 느낌으로 쭉 이해되지 않아도 선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쭉 그냥 말씀을 느낀다. 네. 어,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1: 사실 네.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쭉 그냥 살아오셨잖아요. 그쵸, 말씀을 그쵸. 몰랐던 것도 아니고 평생 그냥 말씀과 함께 했을 텐데 네. 지금 새롭게 말씀을 이렇게 만나고 있으세요.
0: 맞아요.
1: 성경 읽기를 오래 하면서 터득한 팁 가운데 이것 하나만 알았어도 처음부터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네.
0: 그게 저도 그래서 문영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총알처럼 읽어라. 그렇게
1: 총알처럼.
0: 그걸 반복하시거든요. 어. 총알처럼.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에 또 문영남 목사님께서 원래 지금 선교지에 가신데 어. 한국에 또 오셔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에? 그때도 말씀하시는 게 아, 총알처럼 읽으면 이게 되냐 이렇게 어.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대요. 어. 근데 그때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영남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대요. 어. 빠르게 읽어라. 어. 빠르게 읽어야 은혜가 임한다. 근데 빠르게 읽었더니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히브리어를 강의를 하시고 전에는 네. 성경을 정말 정독으로 하루에 1년에 2독 정도를 하실 만큼 정독을 선호하시는 분이신데 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빠르게 읽어라 하셔가지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예. 임했거든요. 그래서 믿어보세요. 한번.
1: 한번 빨리 네. 읽어봐라.
0: 네. 말씀을 선포하면서.
1: 저도 그러면 오늘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네. 제가 읽는 말씀.
0: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네. 이렇게 달고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있는 김혜찬 전도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찬양 네. 한 곡 또 하나님께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디단 말씀에 빠져있으니 달고 오면 그 말씀 이 찬송 어때요?
0: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0: 네. 찬양도 달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김혜찬 전도사님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펼쳐지고 있는데 요즘 말씀 이 성경에 푹 빠져서 은혜 속에 있는 김혜찬 전도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도사님의 삶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궁금하네요.
1: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특별히 이제 사역자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같아요.
0: 네. 할렐루야.
1: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0: 네.
1: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네.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1: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것을 통해 내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된다고 생각하고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에 잠기는 삶이라고 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에 잠기는 삶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제가 섬기는 공동체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계속 말씀 안에 잠기는 그런 은혜를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말씀 중심으로 또 사람을 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영향이 전도사님 찬양에도 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1: 정말 또 제가 또 주일마다 또 예배 현장에서 찬양을 섬길 때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열정은 진짜 넘치거든요.
0: 아, 열정 넘치는
1: 항상
0: 거 알아요.
1: 항상 열정은 넘쳐요. 근데 제가 열정이 넘치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게 또 은혜가 되거나 또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 안에 이렇게 잠기니까
0: 네.
1: 제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까이 느껴지고 그렇게 제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0: 네.
1: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너무 은혜가 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됐다고 그렇게 저에게
0: 네.
1: 또 나눠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분들도 많이 계시게 됐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아, 제가 말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0: 네.
1: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사역의 시즌에 접어드신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전도사님이.
1: 맞아요.
0: 조만간 또 이제 네. 전도사님에서
1: 강도사로
0: 예.
1: 이제 10월 달에 또 인호도 받고
0: 예.
1: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사실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0: 예.
1: 부어주실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고
0: 네.
1: 또 새로운 사역의 그런 시즌을 주실 것 같았는데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0: 장숙경 권사님이 성경의 무림고수
1: 네.
0: 나오셔야 된다고
1: 아.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무림고수 영상을 보고 그 도전을 받았을 때부터 나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0: 아,
1: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올해 안에 그 무림고수에 한번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
0: 아, 네, 우리 장대진 국장님께 네. 연락 한번 드려야겠네요.
1: 제가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0: 우리 장대진 국장님,
1: 네.
0: 네.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네. 사역하고 계신데,
1: 네, 부산까지 좀 한번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었는데,
0: 그래요.
1: 아, 또 어떻게 이루어질런지.
0: 일단
1: 네.
0: 사랑의 뜰 안에 출연하셨다는
1: 네,
0: 거.
1: 네, 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을
1: 네.
0: 나눠주시겠어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제가 또 놀라운 일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에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0: 네.
1: 저희 또 고모가 권사님이신데 고모님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0: 에.
1: 그 권사님이 어느 날
0: 어.
1: 김해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 이게 물론 내가 말씀을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께서
0: 맞아요.
1: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0: 네.
1: 그 무등교회 권사님 너무너무
0: 그리고
1: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머니
0: 네.
1: 또이 말씀 읽기를 먼저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문용남 목사님 너무너무
0: 네.
1: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0: 네.
1: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1: 네.
0: 성경을 펼쳤다가 몇장못 읽고 덮기를 반복하는 분이 있어요.
1: 네.
0: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1: 그렇죠.
0: 덮었다. 벌써 이제 9월 중순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1: 아,
0: 이제 얼마 남지
1: 그러니까요.
0: 않았거든요.
1: 네.
0: 2026년도.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1: 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을 때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면 1시간, 2시간은 먹잖아요. 근데
0: 네.
1: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말씀을 1시간도 안 먹는다? 안 읽는다? 이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병들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육신의 밥을 1시간, 2시간, 3시간 먹는다면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지면
0: 네.
1: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아마 크리스찬들에게 한 사람당 성경을 한두권 이상은 갖고 계실 거예요. 네,
1: 그쵸.
0: 차에 한 권, 그리고 집에서 보는 한 권,
1: 네.
0: 또 직장에서 성경을 보신다면 또 직장에 한 권, 그렇게 성경들을 다 비치해 놓고는 있는데 비치 한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 성경에 있는 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5157님이 김혜찬 전도사님은 성경을 한 달에 일독하신대요. 예? 예? 한 달에 일독이요? 찬? 찬찬히 읽으시는 줄 알았더니 성경책을 거의 정독이 아니라 질주하신대요. 이렇게까지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네, 그래요. 3873님께서도 제가 운 띄울게요. 김.
1: 김혜찬 전도사님.
0: 예.
1: 예스.
0: 찬.
1: 찬양과 말씀으로 뜨겁게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아,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자, 9292님. 김.
1: 김처럼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
0: 예.
1: 예쁜 마음으로 늘 주변을 밝히고
0: 찬.
1: 찬란한 미래가 활짝 펼쳐지길 바랍니다.
0: 네,
1: 아,
0: 와,
1: 감사합니다.
0: 대단하신데요. 저 미약하지만 저는 삼독
1: 와,
0: 낭독하고
1: 삼독.
0: 있는데, 그래도
1: 네,
0: 대단하세요.
1: 너무 대단하십니다.
0: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메시지 주셨는데 나눌 얘기가 많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 계시는 김혜찬 전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음성회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김혜찬 전도사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자의 기도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삼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오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사랑하였던 것처럼 피조물들인 우리 모든 우주와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자기 안의 욕심에 의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없이 홀로 독립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 그로 말미암는 처참한 결과물, 사망, 죽음, 이것을 해결하고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그 부활의 열매를 맛보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순절 그날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님도 오셨는데,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사랑만 하면 되겠구나,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한다면 계명을 준수하라. 순종도 요구하시는. 우리는 은혜만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가지는 믿음, 기도, 순종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출발하는 믿음, 기도,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에게서 출발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허점이 무엇인가 하면 진심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성을 쏟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심을 쏟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헌금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진심이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며칠 작정이라도 하고 금식이라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말이지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처럼 이것도 오해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 세상에서의 내 호기심이 충족되는 권력과 다스림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되지 않을까. 이름을 떨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을 가지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실제로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물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틀어진 사람들, 죄인들을 회복하기 위한 영혼 사랑의 차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사랑의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었죠. 영혼들이 돌아오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런 사랑의 차원에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가 아니라 사랑의 차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봐야 될까요?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삶처럼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런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는 큰 일을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 삶에서 그 이웃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사랑을 실현하고 재현하는 것까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랑의 차원이 반드시 기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오해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는 게 좋죠. 평소에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맺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인정과 칭찬에 합당한 기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그 행위 안에는 또 내용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아무 말이나 막 꺼내도 되겠습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장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성숙해 간다는 의미는 기도할 때도 훨씬 더 진중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신중해지고 진중해지고 분별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내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시험에서의 구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받은 대사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환관처럼, 내시처럼, 시녀처럼 요구하는 거나 내용이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 왕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왕의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아빠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은행원에게
신청서를 써서 내놓습니다. 아빠가 돈을

0: 찾아오래요.
1: 그럼 돈을 주죠.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아들이 찾았으니, 아들이 요청했으니, 아들의 돈입니까? 아빠의 돈입니까? 아빠의 돈이죠. 네, 아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빠의 신분과 아빠의 재정의 상태를 보고 돈을 아들에게 대신 내주는 거죠. 근데 자녀가 나한테 주네? 내가 으스된다면, 자녀가 그 아들이 으스된다면 은행원들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꼴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은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내 진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삶을 사니 주님이 주셨던 거야. 이거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내 열정에 의하여, 내 노력에 의하여, 내 업적에 의하여, 내 성실함에 의하여, 내 지성과 감성에 의하여, 내 신앙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신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아버지의 통장을 가지고 나온 아들에게 은행원은 왜 내어주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수한 관계성 때문에 내주는 거죠. 아예 남이 왔다면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겠죠.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 계십니까? 산신령 계십니까? 동해영왕님 계십니까? 아니면 삼신할머니라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지역의 신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라도 좋사오니 내 한 좀 풀어주소, 내 소원 좀 들어주소. 우리는 아무에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기도자는 항상 그 관계성을 연결하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전혀 그 하나님을 연결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말할 뿐이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진실한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요청이 중요한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 관계성 안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 나도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의 기도는 내 일을,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저들을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너희의 먹고 살고 입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깊어질수록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성,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내 진심과 열정과 정성을 쏟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가 움직여보리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리라.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첫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작정하리라. 대단한 믿음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욕망, 충족, 욕구, 만족, 이것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저 자녀들 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어느 대학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가 사용되도록 해주십시오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 자녀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싸우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이겨먹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정성과 전심을 가장해서

기도를 악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1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떤 신앙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받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바른 기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차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 아래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운 이 사랑대로 사랑하고 또 기도한다면,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을 내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은 기쁩니까? 아니면 뭔가 불만족스럽습니까? 왕인 것은 괜찮은데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고결함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흠결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나를 고난의 자리에 내모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무관심과 냉대가 전혀 싫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을 확인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지성의 충만함이나 감정의 뜨거움이나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난 안 하고 싶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말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 주님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걸 택할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위한 것이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미흡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대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이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미흡할 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때리는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하고 미흡하고 맨날 죄짓고 하는데 우리는 왜 뻔뻔하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앉아 있죠?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뒤로 뛰어도 말이에요.

보혜사는 바로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껌딱지. 하늘이는 저의 껌딱지거든요. 그렇게 껌딱지처럼 성령님이 내 옆에 늘 붙어 있답니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해서 거창한 뭐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늘 껌딱지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그분을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준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힘없는 여종의 몇 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 저 예수 몰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도 만져보고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자기 실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일곱 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발릴리 바닷가로 떠나버립니다. 난데없이.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나기 아예 그 이전처럼 허탕을 치는 나 같은 죄인은 결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 를 확인한 거죠. 양심이 없었다면 오 진짜 주님 하나님이셨네. 나 이제 진짜 국무총리 되는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도망치듯 떠났던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와서 먹어라. 다 먹고 나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어떤 말을 베드로는 생각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제 끝났다. 잔소리 시작이겠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실망시킬 수 있어? 너 그 자리에서 나랑 눈도 마주쳤잖아.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처음 물어보시고 또 두 번째 또 물어보시고 이제 세 번째까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세 번의 부인이 생각납니다. 근심합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다른 모든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지만 사랑하냐는 말에는 대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도 정말 주님과 죽으려는 그 진심은 분명했거든요. 그건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력이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심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다른 어떤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지만 나 사랑하니? 라는 그 대답에는 그래도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해도 또 실패한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는 참 조심스럽게 근심합니다. 대답이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분별하고 조심하고 정죄하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실패한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 겁니다. 말한 대로 살 수 없는 나. 그런 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 그 잘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내게 주어진 단 한 사람, 그 사람조차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 실패할 거 분명한데요. 앞으로 저 또다시 넘어질 거 분명한데요.

0: 또 세상으로 갔다가 다 잃고 돌아오는 그 탕자처럼 돌아올 모습이 뻔한데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네 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더 실패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속마음에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은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반드시 성령님 너 옆에 보내줄게 하셨던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셔. 그분은 항상 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계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세를 치고 가시는 그분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장차와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입니다. 내 양심을 자극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뻔뻔하더라도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령님이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당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에겐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봐 이런 인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된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남구 대남대로 358번지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69-0246 369국의 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호남건역의 극동방송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주 힌돌교회 정예원 사모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기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시골에 사는 노인이 서울에 사는 아들의 집에 갔다가 밤에 켜는 전기불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불은 그 밝기가 대낮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시골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부탁하여 전구, 속회, 전선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은 전선을 마당에 쳐 있는 빨랫줄에다 연결하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전등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전선을 빨랫줄에다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늘까지 연결되어야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빨랫줄에 연결한 전선과도 같습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 안에서 간구해 보세요. 주님과 연결되어 밝은 빛에 임하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준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북, 광주, 목포, 전남, 동부, 4개 호남권역 극동방송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찾은 소망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부 극동방송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수신번호에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63-854-9111, 063-854-9112번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힘드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겠습니다.

0: 시간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번으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406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파 선교사 김민수 청년입니다. 21일 월요일 군에 입대합니다. 논산훈련소로 가는데 훈련 잘 받고 자대 배치도 좋은 곳으로 믿음 좋은 선임 후임을 만나서 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만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김수민 청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대한민국의 국군이 된다는 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전파 선교사님 김민수 청년이 21일 월요일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형제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인도하심이 계속 진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군대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그리고 선임과 후임을 만나되 믿음의 도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분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1: 아멘.
0: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이 더 좋은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큰 용사 여호수아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기도소리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쳐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좋은 병사 김민수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축복대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며 응원합니다.
0: 아멘.
1: 목포 극동방송 이성주 부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포 극동방송 완도 블레싱 콘서트가 9월 20일 저녁 7시 완도 성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완도군 인구는 4만 4천 명이고 교회는 135개가 있습니다. 완도군의 섬에 속한 교회가 60여 곳 있습니다. 완도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큰 은혜, 큰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완도 지역 교회 되게 하시고 완도가 주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네. 아멘. 네.
0: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주 부장님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미 그곳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성경 말씀 한 절 선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포 극동방송의 이성주 부장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완도 성광교회에서 목포 극동방송 완도 블레싱 콘서트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섬 속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열악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찾아주시고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이 블레싱 콘서트를 통하여서 완도 지역에 주의 전파가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1: 아멘.
0: 그리고 곧 이때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9월 20일 날이 정말 완도 믿음이 더 충만한 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아멘.
0: 또 불신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1: 아멘.
0: 준비하는 목포 극동방송 모든 직원들 위해 특별히 지사장님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성주 부장님의 완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간절히 느껴지고요. 이 완도 블레싱 콘서트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 거룩한 주님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06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동생이 4차 항암 후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소화와 배변이 잘

0: 모든 치료 과정 잘 마치고 건강 되찾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네. 4차 항암을 동생이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0: 아멘, 아멘.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621님 하나님 앞에 눈물의 호소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4차 항암 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소화와 배변이 잘 안 되어지고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수치도 하나님께서 이제 적정한 선으로 올려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암세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파를 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동생은 깨끗해질지어다.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신진 대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멘. 놀라운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이 동생과 함께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동생을 생명의 싸개로 지금 싸주시옵소서.
0: 아멘.
1: 생명의 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더 이상 악한 암덩어리들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추방당할지어다.
0: 아멘.
1: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의 피가 솟아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아멘.
1: 주님의 보혈로 감싸시고 씻어주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0: 아멘,
1: 양털보다 더 희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하여 주셔서
0: 아멘, 아멘.
1: 속한 시일 내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0: 아멘,
1: 주님 의사 중에 의사이신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지고 깨끗이 완치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4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심은영 48세 주4일 협성대학교에서 청소 알바하고 주말 이틀은 마트에서 알바하는데 오늘부터 마트 일해서 주 3일 마트 일을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네. 너무 애쓰십니다.
0: 진짜 애쓰시네요.
1: 귀한 자매님, 주님이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성경
0: 아멘.
1: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은영 자매님,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0: 아멘.
1: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고 또 체력에 부담이 되어지는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에게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사랑하는 귀한 여정이 범사가 잘될 줄로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체력이 오히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더 강건해지고 체력이 남아돌아서
0: 아멘.
1: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의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대로 우리 심은영님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0: 이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9110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75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몸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부모님 두 분 다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의 사업장 속히 매매되게 하시고 결혼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돕는 배필, 돕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아멘.
1: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또 모든 거 다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결혼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0: 아멘.
1: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눈을 들고 바라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2755번님 멀리 목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아뢰고 있사옵나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건강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사업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하노니 회복될지어다.
0: 아멘.
1: 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 도망 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작지만 천을 이루어 영광을 올려드리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따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동역자를 만나기를 배필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옵시고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혼사의 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중에 열어 주시옵시사.
0: 아멘.
1: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0: 아멘.
1: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하나님이 눈을 들고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 부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또 믿음의 좋은 돕는 배필과 돕는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87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오전 조카가 광명에서 기아 2차 면접을 봅니다. 기차로 새벽에 올라갔는데 준비한 대로 면접관 질문에 떨지 않고 대답을 잘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현장에 임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0: 네. 얼마나 떨릴까요?
1: 네, 얼마나 떨려요. 지금
0: 네.
1: 참 중요한 순간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1: 주님을 찾는 아멘. 귀한 사랑하는 조카

0: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광명에서 이제 2차 면접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면접하는 면접관의 질문 가운데 대답이 하나님 적당하고 가장 합당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시고, 다니엘 귀한 믿음의 형제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열갑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그의 말이 하나도 면접관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으로 그 현장을 지금 감싸주시옵시사, 2차 시험에서 넉넉하게 통과하고 입사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조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조카분 담대히 면접 보시고 또 면접관 마음에 쏙 드는 답변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3님, 3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연구소 계약이 9월 22일까지여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큰 아들은 믿음이 없지만 부모의 믿음이 큰 아들 마음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에도 이직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 배우자도 만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느끼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들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연구소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될 날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아들이 다니고 있는 연구소 계약이 이제 마무리 날짜가 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이 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믿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축복의 열매가 근본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산아, 큰 장애물아, 내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아들 앞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총, 은총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역사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머님의 축복의 기도가 아드님께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1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경식 담임 목사님께서 전립선 암으로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도 안 계셔서 투병 중에도 입퇴원을 반복하시며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중에 계시지만 어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 목사님의 염려도 건강도 빠르게 되찾을 줄 믿습니다.
0: 아, 네. 예. 목사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투병 가운데 계신데요.
1: 네.
0: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0: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 아멘.
0: 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께서 암으로 수술 후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시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건강에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1: 아멘.
0: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제단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목사님, 전립선 암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을
1: 아멘.
0: 회복할지어다.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새로워진 건강으로
1: 아멘.
0: 강단에 서시고 신방하시고 목양 일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목사님을 향한 많은 기도가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모든 기도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0: 네, 성경을 한 줄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받고 이 땅의 기름짐으로도 충만한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소망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익산샘물교회 이중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한 전주힌돌교회 정예원 사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며 평안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 복장 중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에 붙이는 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패 위에 도장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를 새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여호와께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패를 단 대제사장은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존재와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소유라는 거죠. 둘째, 여호와께 성결에서 성결은 속되고 정욕적인 세상에서 딱 잘라내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패를 붙인 대제사장은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거룩함의 기준에 맞추어 먹고 입고 말하고 살아야 하는 철저히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순금패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고 세상과 구별됐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께 성결, 금패를 붙인 대제사장을 보면서 아,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중재자다 하는 걸 깨닫고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대제사장에게 두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성물의 죄책을 담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성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 금패를 대제사장에게 둔다고 합니다. 성물과 관련된 죄책에서 성물은 등잔대나 떡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재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흠 있는 재물을 바칠 경우도 있죠. 또 겉은 흠이 없어도 속은 병으로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백성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재물을 준비해도 동기가 부정하다든지 형식적이라든지 부지불식 간에 사체에 접촉했다든지 해서 재물에 부정함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백성의 죄책도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물의 죄책을 여호와께 성결, 그 패를 이마에 둔 대제사장이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어떻게 담당하는가? 이것은 대제사장이 제사 절차를 집행함으로써 또 재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담당합니다. 우선 백성은 재물이 될흠 없는 짐승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옮깁니다. 그리고 직접 재물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죠. 그리고 그 피와 고기를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이 넘겨주는 순간 재물이 옮겨진 백성의 죄를 처리할 의무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넘어갑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 처리해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책임 아래 제사장은 재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주위에 쏟고 재물을 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고기 일부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먹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피 흘리는 제사를 집행함으로써 백성의 죄가 전가된 재물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중보자 직분 안으로 자기 몸으로 성물의 죄책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의 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인 대제사장, 하나님의 소유요 구별하여 거룩한 이 대제사장을 보고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성결한 대제사장의 중보 덕분에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흠이 없는 것처럼 열납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 성결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도 덩달아 여호와께 성결한 신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삶도 불완전합니다. 예배 드릴 때조차도 졸거나 딴 생각하는 등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도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한 예수님, 우리 대신 보혈을 흘리시고 또 부활하사 온전히 성결하다는 걸 증명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경배와 기도와 삶도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불신자와 같아

나도 그 삶을 받으신다 하는 말은 아니죠. 부족해도 여호와께 성결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하고 열심인 예배, 그런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예수님 의지해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예수님 덕분에 열납이 되고, 부족하다 해도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덕분에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요. 흠과 허물을 깨달을 때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성결함과 의로움 아래 우리 허물이 다 감추어지고 주의 은혜와 의로움만 나타나길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이 여호와께 성결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존재도 예수님을 닮아 여호와 앞에 성결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에 구별될 만큼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의 부족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쉼없고 견고한 중보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모든 분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줄 알고, 부족해도 여호와께 성결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와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분이 조금씩 조금씩 여호와께 성결한 존재로 자라가고 하나님이 열납하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 우리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올해 정기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 인정과 교류 금지를 결의한 가운데 이단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정광훈 목사가 계시론과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이단성 판단을 내렸고, 예장합신 이대위 역시 자기 우상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교계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은 이번 결의에 대해 진작했어야 할 공식 판단이라며 성도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이단성 시비를 간과해온 한국교회 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현입니다.
0: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단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과 미래 쇄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목사 장로 부부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 지역별 영적각성 연합집회를 열고 120개 이상 교회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3년 과정의 교회학교 디지털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한 성결사관학교 출범, 신학 필수교과서 발간 및 교단헌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용 기성총회장은 복음의 정체성은 수호화돼 시대를 담는 법과 제도의 틀을 개혁해 경쟁력 있는 교단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개혁주의 네트워크가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2026 세계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대회를 열고 세계 25개 개혁주의 교단 간 국제연대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비롯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태국 등에서 25개 교단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개혁주의 네트워크는 시대적 의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안인섭 총신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서울이 아시아와 세계교회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고, 설교를 맡은 오정호 새로남 교회 목사는 거룩한 연대로 복음 전파에 나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공임신 중지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에 대해 생명보호의 법체계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낙태약물이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단순한 선택과 편의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낙태 관련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향해 낙태약물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태아는 물건이 아니며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SNS를 중심으로 타로나 점술 등 이른바 대한영성이 대중문화로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 복음주의 연맹이 소책자를 내고 영적 호기심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어제 소책자 영적 호기심을 발간하고 세속주의의 한계와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질문이 신의 존재 유무에서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대한 영성 행위에 대해 영적 영역에는 중립이 없다고 경계하면서도 이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외로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관계 형성과 안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레이첼 에퍼 선교 책임자는 영적인 대화의 마음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에서도 18세부터 49세 사이 개신교 신자 중 약 30%가 점이나 사주,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젊은 세대를 향한 대안 영성의 침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곳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남부, 서부, 동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히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는 선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이신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과 비로소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 비극이 완전히 청산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보좌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코 부끄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빚어내는

0: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평강과 소망의 절대적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심령의 반석이 될 때 삶의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모든 도전 앞에서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닥친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던 연약한 조급함을 이제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가 보증하는 절대적인 평안을 삶의 현장에서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고요. 금융 관련 회사 다니고 있고요. 원당순복교회 다니고 있는 이성희 집사라고 합니다. 청년 때 뭐 해외 나가서 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하면서 이 전파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많이 후원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고 방송 선교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후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원당순복음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이성희 집사님을 만납니다. 전파선교사 이성희 집사님의 원당순복음교회 고경한 목사님 소개부터 들으시죠.
1: 고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시고요. 또 최근에는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포하셔서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신 분이시고 항상 극동방송도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그 시간대에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최근에는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1일 성경 통독 시간대가 구성된 유튜브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으로서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목회하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2: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했던 이성희 집사님은 학생 시절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때 아마 순복음교회였던 것 같아요. 손에 이끌려서 교회 처음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뭣도 몰랐는데 신앙생활 이제 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것 같고요.

0: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최근에 이제 결혼해서 가족들이 다 이제 섬기고 있는 화정 순복음교회 쪽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1: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을까요?
0: 처음에 어떻게 듣게 됐는지 기억은 잘 없는데 김정아 목사님은 제가 너무 존경해서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극동방송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게 채널을 찾고 찾다가 우연치 않게 채널이 고정이 돼서 그래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나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서요. 항상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극동방송 들으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말씀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목사님 나와서 막 뭐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실 때 마치 이제 그 기도하는 게 저한테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너무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1: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이 땅에 살아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0: 최근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예, 그 후원 프로그램 하면서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할 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그때 결심하게 됐는데 아들 전파 선교사로 하면서 아들 이름이 이하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져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게 일단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우리 아들에게 바람이 있고요.
1: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한 기도로 물질로 극동방송을 돕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사랑합니다. 항상 아빠 마음 알지. 언제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아빠는 믿음으로서도 하나님을 더 섬기는 우리 하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족이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고 그다음에 축복한다. 하미나 사랑해. 사랑하는 은정. 항상 내 옆에서 많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줬던 것이 나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 지금처럼 늘 항상 남편을 믿고 많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인다. 그냥 고맙고 사랑해 여보.
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한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성희 집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제 동생이 목회자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그 고향 땅 인제에 땅을 사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교회 개척을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주시고 인제 그 군 관련 문화센터를 만들어주셔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제 신축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 재정도 마련해 주셔서 지금은 매벽하고 안에 내부 공사 지금 해서 이제 복원식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고요. 동생 목사 이름은 이애농 목사인데 이제 앞으로 거기서 이제 목회사 사역을 할 건데 그 사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는 그런 종이 돼서 그 지역에 작은 마을이지만 그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미리 부지를 예비해 주시고 길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회 여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성희 집사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남깁니다.
0: 제가 목소리를 항상 저도 잘 청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0: 신실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백성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국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따뜻한 교통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이성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0: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땐 하나님한테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왜냐 로셋 안에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0: 예.
1: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0: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3: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4: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2: 네. 네.
4: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2: 제가 유학 갔다 와서

0: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2: 네 목사님.
1: 그런데 그때 직업이
2: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1: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예. 그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1: 아니 그런데 남자가.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2: 네.
1: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을 수가 같은데.
2: 맞습니다.
1: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2: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1: 돈 잘 버는 남자.
2: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1: 믿음만 좋으면 된다.
2: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2: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2: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1: 아니,
2: 해야 되겠다.
1: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2: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1: 아니,
2: 하면
1: 그럼
2: 좋겠다
1: 한 교수는
2: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우리 미스 키멀 만났을 때
0: 네.
1: 첫눈에 들었어요?
0: 저는 홀딱 반했죠.
3: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그러셨군요.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3: 에이 그건 아니, 아니었죠.
1: 내가 조영남 윤여정이를 주례를 했어요. 네. 미국서.
0: 네.
1: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해놓은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0: 네. 네?
1: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3: 아.
1: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1: 아니 왜?
2: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1: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2: 네 전혀 목소리
1: 대상이
2: 외모,
1: 결혼의 대상이
2: 뭐 직업
1: 안 되고
2: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1: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2: 네.
1: 그러면 인꼬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2: 저는 또 모든 부부들이
1: 자기가
2: 다,
1: 원하는
2: 네.
1: 이런 방향으로
2: 네.
1: 100% 안 가는
2: 맞아요.
1: 것도 있고
2: 네 맞습니다.
1: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2: 네.
1: 그저 자기 사랑하고.
2: 네.
1: 듬직하고.
2: 네. 네.
1: 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겨절을 한 거예요?
2: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 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돼서.
1: 그 말씀은
2: 한 달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 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2: 네.
1: 이 남자면 되겠다.
2: 네, 그래서
3: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3: 많은 미혼 분들이
2: 네.
3: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네.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2: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0: 말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 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1: 근데 제가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0: 네, 맞습니다.
1: 제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2: 그 시절에. 아,
1: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0: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죠.
1: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3: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1: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3: 네.
1: 내가 알기는 이제 예술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0: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목사님. 네.
1: 어떤 면에서?
0: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고
1: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가고 이제 기도할 때 네.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네.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 안 넣고 네.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네, 네.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네.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네.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 다 싸주시는 거예요. 네.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 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 또 그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예민하다. 식사도
0: 네.
1: 옷도
0: 네.
1: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0: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1: 근데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0: 네.
1: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그럴 때, 네.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0: 네.
1: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0: 네. 예?
1: 아직 비행기 타고 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0: 행복합니다.
1: 말씀하셨지만 네.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네.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에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2: 너무 그러면 또 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네. 뭐 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네.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0: 네.
2: 반주자도 없고 네. 어떤 때는
0: 네.
2: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네.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 만 명이 모인 것처럼
0: 맞아요.
2: 힘을 네. 다해서 노력으로 네.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0: 네.
2: 180도로 변한 거예요.
0: 네.
2: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2: 그런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그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체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도방에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 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3: 네네네네.
1: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3: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퍼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네.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1: 성령의 역사로 네. 이렇게 됐네요. 정말.
3: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3: 네.
2: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3: 네.
2: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3: 네.
2: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0: 네.
2: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네?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0: 네.
2: 집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0: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

0: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1: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돼
0: 네,
1: 가지고
0: 맞습니다.
1: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0: 네.
1: 아내 우회하고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아 남편이 변했다. 난또 받아줘야지. 그렇죠?
2: 네.
1: 그래 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0: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1: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댕기더라.
0: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런 곳에 갈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3: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3: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네.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이렇게 토마토랑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0: 식단을 열심히 하는군요.
1: 네,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네.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예배 네. 장소가. 네, 네. 야,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예? 네. 나이 90이 넘은 노인 내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네, 네. 나가도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

0: 네.
1: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0: 네.
1: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0: 네.
1: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한 교수, 삼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0: 그래서 제가 그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그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0: 네.
1: 부인은 비행기 탔죠?
0: 네네네. 네.
2: 네.
1: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2: 네.
1: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2: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
2: 네.
0: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네.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2: 네.
1: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네.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2: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3: 기도로 그런 네.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3: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2: 네.
3: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1: 아니 이제 네, 더 몇 잘해야 년을 승무원 노릇했어요?
2: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2: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1: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2: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3: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0: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1: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2: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 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기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1: 교수님,
3: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사실 두 분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 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3: 네. 네. 네.
0: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1: 네.
0: 그래서 두 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함을 뜻하기에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하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는 맥아더 장군이 늘 가지고 다니며 보던 시라고 하는데요. 맥아더 장군의 사무실에 들은 한 종군 기자가 우연히 이 시를 보게 되었고 감명을 받은 그 기자에 의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시가 소개돼서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모세와 갈렙

집이 노년에도 비전을 꿈꾸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슴에 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는 진정한 청년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사실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말은 사울이 먼저 자기 신하들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자기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내뱉고 자기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들을 좋아하며 결국 그들의 거짓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사탄의 간계로 인한 일입니다. 사탄이 죄악된 마음을 품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때 또는 우리 영혼이 죄악에 빠질 때 어떤 사실에 거짓을 덧붙여 말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이 덧붙인 거짓말을 좋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거짓말을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인 목소리로 듣고 그것을 옳게 여기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커다란 함정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매일 실천해 간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청춘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라는 구인 광고까지 떴다고요?
1: 그러니까요. 광고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0: 네.
1: 그만큼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0: 네.
1: 것들이 이미 다 소문으로 퍼졌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8월 중순 외신 보도에 따라서 이제 널리 퍼졌는데요. 러시아의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모스크바에 대기 중인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 하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들을 작업조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흥미롭게 볼만한 사례죠. 지난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서 건설이나 제조업 뭐 이런들 다양한 분야로 노동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게 내부 방침이다라고
0: 네.
1: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 러시아 한정에서 이와 일맥상통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0: 근데 광고 제목부터가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1: 네.
0: 김밥을 잘 마는 북한 여성.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구예요.
1: 이게 러시아도 아시겠지만 네. 한류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가서 거기 러시아 사람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영상도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당연히 김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음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먹겠다. 이걸 되게 인기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밥을 제공하는 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건데, 아무튼 즉석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북한 여성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0: 네.
1: 김밥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밥 자체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 이 여성들이 식품 제조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또한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가진 몇 명을 채용한다기보다는 40명으로 이미 구성된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내놓고 고용 업체가 필요한 업종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제목을 만들어 놓고
1: 그렇죠.
0: 식품, 뭐 의류, 농사 다 이 업종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노동력을 이제 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이 과거 우리가 러시아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은 남성이었습니다. 벌목공이 또 있을 것 같고, 건설업체, 안전모도 쓰지 않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그 장면,
0: 네.
1: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갑자기 여성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공장, 의류, 농업. 이런 여러 업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북한 노동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제는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1: 언젠간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북한 여성분도 뵐 수가 있겠어요?
0: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이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북한 노동자들을 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면서 공안, 경찰, 혹은 이제 정보기관들의 교류나 협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도망치고 이제 선교사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2024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정보기관 간의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관이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여러 이제, 이제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북한 노동자를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파견이라는
0: 네.
1: 표현을 쓰시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명이 어떤 북한 기관을 통해서 파견되는지까지는 보도만은 확인되진 않는데
1: 네.
0: 아무튼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차 당대 이후로 그리고 전원 6월 전원회 이후로
1: 네.
0: 북한 당국의 이런 그 기조는 완전 확실한 거잖아요.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어디가에 필요하면 우리의 맞춤형으로 해서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져와라. 계약서가 이제 올바르고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이용해서 이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겠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책 방향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구인 광고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올려놓잖아요.
0: 네.
1: 근데 꼭 40명이 한 번에 가야 한다라고 한 게 참 눈에 띄어요.
0: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네. 부분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러시아에서 그 남성분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혼자서 일감을 받고 혼자서 건설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1: 네.
0: 보거나. 근데 40명.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뭔가에 통제할 네.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1: 맞아요. 본 적이 거의
0: 없었어요. 네. 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자였던 거예요. 북한 노동자의 서로서로 감시.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감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읽혀진 거여서
1: 네.
0: 이게 자유나 억압이 더욱더 상승하는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이러면서도 와중에 근무 조건에도 신경을 쓰는데
0: 네.
1: 40명이 한 번에 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네. 불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좁은 가능성 가운데에서도 근무 조건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 보도에서 보면은
1: 네.
0: 이것도 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 여성들은 하루 11시간씩.
1: 11시간이요?
0: 네. 우리 8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26일에서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만 쉬겠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일요일도 막 격주로 쉰다거나
1: 네.
0: 그리고 8시간 아니고 11시간씩 우리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제노동을 시키겠습니다 강제노동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1: 네.
0: 어떻게 보면 광고를 통해서 선전하고

0: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이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가 이 북한 노동자들을 도구하고 있고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냥 상품인 것처럼, 상품의 장점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네. 이 인간성을 그냥 말살하고 있다, 스스로.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시급은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제한을 좀 하나요?
0: 시급은 이제 480루블로 제시가 되는데요.
1: 네.
0: 저번 라선 말씀드렸는데 이 했던 광고와 유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480루블이 네. 북한 노동자한테 그대로 돌아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현지에서 받는 비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 비슷한 비용을 이제 제공하면서도 네. 북한 당국에 오히려 돌아가는 비용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1: 근데 이게 11시간 뭐 주에 5-6일이 참 말이 안 되는 숫자여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에 52시간 제한하잖아요.
0: 네.
1: 근데 러시아에서 정규 근무 기준이 40시간, 40시간인데
0: 네.
1: 이거는 뭐 좋게 66시간이 훨씬 넘는.
0: 이게 다 똑같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 공장 거기도 똑같고요. 뭐 16시간 뭐 12시간 막 이래요. 근데 네. 이게 중국법에는 어긋나거든요. 당연히 러시아법에서 11시간 이런 건 어긋난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이건 여기에 투입된 북한의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러시아의 당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이 스스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점을 우리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꼬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참 시사하는 게 많은 게시글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저희가 이 러시아 구인 광고, 김밥을 잘 만드는 북한 여성
0: 네.
1: 40명을 한꺼번에 채용시키려는 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0: 이게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단 단위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지 이게 광고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1: 네.
0: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북한 당국이나 혹은 이제 중개업체의 눈에는
1: 네.
0: 이게 40명의 그냥 노동력일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자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사람의 그 논리 이런 네. 것들은 다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뭐 북한 사회 얼마나 갔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쉴 수 있는 것인지, 작업 조건은 얼마나 좀 국제적인 그런 그 원칙에 좀 부합되고 있는지,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나 혹은 외화 규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받는 목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관심 있는 거
1: 네.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계속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길목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축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 조건과 돈과 같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을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는 북한 땅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before 그리고 after. 전과 후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로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이처럼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많이 사용되죠. 대표적으로 청소 전후, 성형 전후, 다이어트 전후가 있죠. 전과 후의 비교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한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요, 이 before and after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할 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뭐 심경의 변화들은 before 그리고 after를 구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 모두 뭐 생각과 의지, 신념과 사랑,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도 분명 before와 after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그 후, 좋은 친구를 만나기 전과 그 후, 분명 존재하고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미지로 보여주지 못할 뿐 분명 변화가 있죠.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변화에 집중하고 또 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신앙,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보다 후가 더 좋아지셨나요? 지금 가장 좋은 상태인가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 지금의 모습이 더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요것도 좋지만요. 나 이렇게 변했는데 예수님 덕분이야. 예수님, 전 사실 이런 사람인데요. 요런 건 진짜 마음 지키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좀 참아볼랍니다. 이런 우리의 비포 애프터 간증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우리 5226번님은 극동방송을 만난 전후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아, 우리 각자만의 간증이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 360도, 360도 바뀌면 제자리죠. 180도, 뭐 240도 바뀌어버린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퀴즈 풀고요. 또 나른하고 졸린 금요일 오후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라고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면서 함께 퀴즈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실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의 간증 보내주실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지역 광주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0: 자, 그럼요. 첫 번째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적 의로움과 지식을 자랑하며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1: 나의 사랑하는 제 위로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0: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목숨을 바치는 사도로 완전히 변화됐는데요. 이 정도면 주관식으로 할게요. 문자 샵 0153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키스플랜의 찬양 함께 들었는데요.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즐기던 것, 또 재밌게 보고 듣고 누리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하게 된 것이 저의 변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3824번님, 저는요 죽음이라는 또 사라짐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죽음과 사라짐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고. 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뭔가 상실이나 뭐랄까요? 표현해 주신 것처럼 사라짐에 대한 불안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또 생명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고 나눠주셨습니다. 8958번님, 사도 바울, 제가 지금 정답을 말했죠? 안 되겠네요. 두 번째 퀴즈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인물처럼 오전과 오후에 피디님과 함께 하면서 아, 가족이 아닌 이상 하루에 두 번 이상 라디오를 안 들을 것 같은데 피디님 또 이 방송 극동방송 특별히 광주 극동방송 함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반가운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또 7776번님 저는요 요즘 새벽 예배에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는데 땡땡 사람처럼은 아니지만 그 모습이라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전에는 누군가를 좀 닮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크게는 없었는데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땡땡처럼 살아가기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제가 사실 방금 첫 번째 퀴즈 정답을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퀴즈 바로 나갈 건데요. 오늘 세 문제 모두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세 분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이용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찬양 퀴즈고요. 라이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찬양이라 함은 문PD가 직접 부릅니다. 비트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럼 비트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부르고 나니까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거 맞죠? 자, 여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땡땡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출석 단어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땡땡땡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빈칸에 들어갈 출석 단어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출석 체크해 주신 분 중에 한 분, 또 세 문제 함께 풀면서 세 문제 정답 모두 맞춰주신 분 중에 세 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고요. 또 퀴즈 정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8958번님, 오늘은 날이 조금 더워요. 잠시 쉬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논밭 사진과 또 정자 위에 올려져 있는 밀짚모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논두렁인가요?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래요. 쉬는 날도 있어야죠. 우리 8958번님 오늘은 좀 푹 쉬시면서 네, 찬양과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420번님, 7874번님, 4260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7776번님은 아, 저희 찬양 주일학교 때 부른 찬송이라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땡땡함 없네라고 정답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9040번님은 정지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아니죠. 세수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7776번님 분명 아는데 모르는 것 같으니 느낌은 뭘까요?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찬양 퀴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은 느린 비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077, 5503, 7776번님, 7844번님, 9614, 0832, 2738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조금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선곡이긴 하지만 이 찬송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아이자야 61의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체크 또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번째 퀴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친 목숨을 바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 누구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브 찬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땡땡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기다리겠고요. 찬송 후에 마지막 세 번째 퀴즈 함께합니다.

4889번님, 7844, 8420, 8742번, 0654, 6065, 9614번님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퀴즈까지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세 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퀴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또 성경인물 찬송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해요. 자, 먼저 오늘 출석 단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땡땡땡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뀐 성경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중 삭개오가 있죠.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우두머리였던 거죠.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 부를 쌓았기 때문에 뭐 매국노라고 할까요? 죄인이라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받으며 외롭게 살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뭐 저런 사람이랑 식사를 하셔 라고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는데요. 자, 장황하게 퀴즈가 나갔지만 진짜 질문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1번 돌무화과 나무, 1번 돌무화과 나무, 2번 올리브나무. 뭐지? 내가 알던 나무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1번 돌무화과 나무, 2번 올리브나무.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무료 댓글란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찬양 후에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777 6번님 퀴즈 정답 보내려고 빨리 달려서 겨우 주차장에 도착했네요. 오, 안전운전 하셔야 해요. 야, 503번님 무화가 제철이죠. 너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8420번님 매일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 오늘 처음 퀴즈 참여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정답은요, 사도 바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정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1번 돌무화과 나무죠. 우리가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게 선물 받으실 세 분 선정했는데요. 아, 광주 광산구에서 방송 들으며 정답 보내주신 우리 777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9289번님 그리고 문자 뒷번호 102번 사용하시는 성도님 0102번님께 커피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출석 단어 보내주시면서 출석 도장 쾅쾅 찍어주신 분 중에는 문자 뒷번호 9440번님 아, 요즘 감기가 오래갑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따뜻한 안부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신 우리 9440번님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피조물이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 이후에 내 삶이 참 변화됐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금요일, 또 멋진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 다시 함께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0: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 지역 복음화 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2: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0: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와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웠으나 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 성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의 온갖 악한 짓 때문에 이 성을 저버렸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고 다시 세워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는 사람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재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생길 것이다. 산지 마을들과 구릉지대의 마을들에서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의 수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레위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그 제사장들은 내 앞에 서서 평생 동안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평제물인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언제나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하겠다. 너희가 만약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레위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종 다윗의 자손이 보좌에 앉아 왕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레위 집안이 제사장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집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내 백성을 욕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늘과 땅의 법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도 내가 저버리겠고 내 종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 내가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그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던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야,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 보며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너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 관해 이같이 말한다. 너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며

하여 사람들은 너희 조상 왕들을 위해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향불을 피우며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서 슬프다 주여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점령되지 않은 유다의 성들 곧 라기스와 아세가를 공격하던 때입니다. 유다 땅에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던 요새는 그 둘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말고 히브리 종을 다 풀어줘야 했습니다. 누구도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각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풀어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에게 7년째 되는 해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히브리 종을 풀어주어야 한다. 너희에게 팔려와 6년 동안 일한 종이 있거든 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희가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마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였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 나와 내 앞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풀어주었던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아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극동방송을 검색해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극동방송 채널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짧은 설교 안에 주님이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피상성을 없애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지루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죠.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닿을 듯 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중요한 통로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게 내 존재에 스며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고 내 내적 변화를 일으켜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이런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기도 자체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기도하지 않죠?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을 다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찬물을 뜯어 놓고 100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를 받을 대상이 모호한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정성을,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지만 내 기도를 받는 대상 자체가 모호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의 출발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는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뭡니까? 내 존재가 가능하게 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나라고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친밀하고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아니면 인간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죠. 고갈되어 있고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핍과 제한된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핍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레슨이 뭐냐? 특별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파산한 상태와 같습니다. 뱅크럽을 한 사람과 같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와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세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찾으라,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점점 이 세 동사가 강해지는 구조, 이 점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구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요청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찾은 것을,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찾는다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다녀야 된다. 젊은 우리 형제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만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고 찾아다녀야 된다.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가보고 새벽기도도 가보고 성교도 가보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자꾸 찾아야 되죠. 그죠?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대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형이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계속적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구하라가 아니요,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그냥 뜨거운 물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존을 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 속에 뭘 발견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있는 뉘앙스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도의 출발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서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타났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근데 끈질기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급한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한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며 마침내 응답을 받아낸 한 과부의 얘기를 하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분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떻게 기도생활 하다 보면 계속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온 분 한 두 분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그분에게로 향하는 이 노력,
여러분,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

끈질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는 시작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이론으로만 배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을 때 그 신음 소리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나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막 그냥 사투를 벌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깨워놓으면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또 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깨가지고 베드로는 칼 들고 막 남 기자르고 막 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냄비 신앙이 아니에요. 확 뜨거웠다가 그냥 뭐 식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계속 구하는 자는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계속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계속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계속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 계속이 붙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wholeheartedness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일시적으로만 기도해요. 기도에 대한 결단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 같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일평생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그건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정욕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뜯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불만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앞장에서 주셨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일상의 필요로 구하세요. 그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또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에 접근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광대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

누려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한 방향으로 경주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고귀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한 번씩 고깃국 먹을 때가 더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해요.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본문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히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열심 우리의 열심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늘 극적 비유를 하나 드셨잖아요. 9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물며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종교들. 인도는 뭐 그냥 신이, 수백만 신이 있어요, 수백만 종류. 근데 여러분, 신들이 어떤 신들이요? 신들은 주로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숭배,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분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떤 정도예요? 로마서 8장에 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는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아 이것만 주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아버지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좋은 게 뭔지 몰랐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실망, 대박 이게 아니고 성령? 뭐 이런 왜 오늘 누가복음을 성령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기도의 절정이 뭐냐? 기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한 번만 기도해도요, 1년에 36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요, 그게 1년, 그리고 10년, 20년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느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 변화, 인간 변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변화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5장 48절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아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분을 계속 묵상하니까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거.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해 주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절할 뻔이에요. 용서 어려워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유치한 싸움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난 잘한 게 아니죠. 유치한 싸움들을 안 해야죠. 여러분, 신자다워지는 것, 그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내 배를 채우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신앙의 여정은 갈 길이 먼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와 있지 않아요. 매우 분주한 시대예요.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분주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신자들에게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도는 또 하나의 의무를 덧붙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향유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을 봐. 아빠 얼굴을 안 보고 뭐 사왔나? 뭘 주실까? 여러분,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문을 두드리면 그분은

활짝 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질 것이 있다면 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내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육체적 필요 이상으로 영적 변화를 위해 간절히 구하세요.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세요. 응답받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숨 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그분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그 열매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곧 가을이 오면 이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 내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된 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의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도 기간에 왔잖아요. 전도하면 그래요. 니나 잘 밀어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그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너 보니까 믿고 싶다. 너 진짜 보니까 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너 진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의 얼굴에 있는 그 기쁨처럼 나도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게 성령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 누구야 봐도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루터 증언거리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운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어요. 이 세 분 어른도 학문성의 최고의 학문성이었어요. 교수였고 책도 칼 기독교 강조 보세요. 정말 그 속에 진주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성.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이 영성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고 글을 쓸 때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학문의 명예의 물질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한국에 인류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학문성이 있습니다. 칼빈 대학교, 후리 대학교, 위스덤 이스턴 신학교.

0: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성이 크겠지.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학문을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안 믿나? 아,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날 나오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더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우상인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으로 끝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 사람 대놓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 학교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걸 도리도리 하다가 지금은 말이야, 3년 전부터 슬슬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졌을 때 종교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는 학자를 통해서, 백석총회를 통해서, 백석대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대솔라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아, 참 그렇지. 그것도 오뚝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원죄,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목회자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담부터 온 모든 그 원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의 백석총회, 오늘의 백석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죄를 소유한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이사야 52장 7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인류 역사상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한 정신적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은 예루살렘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성은 역사적, 종교적, 건축학적 가치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왜 예루살렘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대명사로 여겨졌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두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 이 단어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왜 이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순례자들이 탑승한 리무진 버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영어권에서 온 순례자들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저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렇게만 이해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인류 역사의 전체에 관한 중요한 핵심으로 이해합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으로 이해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일까요? 역사적인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난 인류 역사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실제적으로 왜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지칭했을까?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능력이 예배자에게 임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경신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리에 앉아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앉아있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이 이런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형편없는 들짐승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선지자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령의 능력을 예루살렘 성에서 없애버린 이스라엘에 관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죄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 가장 아름다운 곳인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의 능력을 없애버렸을까? 죄악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죄악을 따라갑니다. 죄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3부 예배자 여러분, 어느 손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가슴을 쥐어뜯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스스로 없애버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내 자신이 없애버렸던 그 흐느끼는 모습, 오늘 3부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요, 저희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 둘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

있습니다. 죄악을 따라가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남왕국 유대 백성들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앞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암울한 장래. 그런데요, 선지자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눈물로 적시는 어쩌면 소망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들이 성령의 능력을 없애버리면서 아름다운 옷을 벗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머무는 성전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인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를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벗어버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뭐 신상 의류를 입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능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시편 110편 3절에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그 노래가 얼마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장년 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대의를 이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제 아들 녀석이 궁금하세요? 저하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삽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성품도 똑같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의 옷, 아름다운 옷을 벗어버린 채 성령의 능력을 없애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교회는 세상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할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만한 한 사람 예배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할 일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질병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의 부족함도 보석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가득 채워주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 받아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충격이었을까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지어놓은 그 화려한 집이 아니고 내가 보석으로 꿰 차고 있는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요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다 더 큰 충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다름 아닌 가장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보다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실체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2장 7절을 우리 손이 높여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한 단어로 축약시키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요.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복 받은 사람 찾아야죠. 우리가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큰데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구원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려니까 엉망금을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이 구원이 평화의 복된 소식인데 이 평화의 복된 소식에 대한 이 맞물려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조금 멸망합니다. 그런데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거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기도하다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이 제게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김 목사 당신만이라도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나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셔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사가 권면하면 질색을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통치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가 멸망하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멸망한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이 최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당시의 상식은 바벨론 제국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데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다. 당시 이 역사의 흐름을 연구하다 보면요, 인류학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강대국이 멸망할 수 있느냐? 한 줄로 제가 그 연구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부름받은 목사가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권면을 할 때 받아야 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3부 예배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거부합니다. 아니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당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예수님 아무리 새벽에 기도했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이 상황이요. 이 대목까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지만 강대국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느냐? 유대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멸망시킨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개 나라가 연합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연합군대가 한 사람의 영웅을 탄생하는데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무대에 세웠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더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통치자였던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멸망하기까지 전쟁다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냥 성문을 자동으로 열리듯이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납작업들에 항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통치를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 백성이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유대 나라를 물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3부의 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인 저에게 부탁하셔야 합니다. 김 목사, 당신이라도 나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기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 분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400년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님 오신 이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가장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가장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로마 제국을 향해 충격적인 내용이 선언됐는데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의 깃발을 꼽는 데마다 자기들이 영토가 됐잖아요. 얼마만큼 그들이 로마 제국에 관한 내용들을 포장했는지 모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보다 팍스 로마나를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맞습니까? 피 흘림, 잔인함에 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 로마 팍스 로마나가 선언됐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포장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잔인한 핍박 속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름 아세요? 로마교회입니다.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서신을 전달했는데 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런 내용으로 전달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과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발입니다. 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발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발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발은 항상 발과 발바닥으로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증거는 뭘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경험된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하여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들을 증거했는데,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졌던 그 흔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맥은 해발 1500m쯤 높은 산입니다. 이 높고 긴 산맥을 넘기 위해선 200명의 동행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산적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산 너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0명의 동행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전능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0명의 동행자들과 안전하게 그 산맥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성경의 지명은 이고니온이지만 현지의 지명은 꼬냐라고 하는 도시로 제법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는요 얼마만큼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산맥을 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증거를 사도행전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전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고니온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습니다. 다음날 오전 이고니온에 세워진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저는 그곳을 산맥을 넘을 때 최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넘었습니다.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발을 걸어서 발걸음을 한 발짝 두 발짝 옮겨서 그 산맥을 넘었던 사도 바울과 200여 명의 동행자들, 그들이 밟았던 모든 땅에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틈새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발걸음을 얻는 자들을, 옮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전한 좋은 소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니까?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모든 일의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지상에도 있지 않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였던지 지하의 무덤, 거대한 무덤 안에 지금 핍박을 피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타콤이 거대한 도시로 그 당시에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햇빛도 들지 않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 여러 금지사항이 있는데 아스마,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핍박을 피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가장 콧대가 높았던 로마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콧대 높은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전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과연 이 핍박 시대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오늘날 유럽 그리고 미대륙을 걸쳐 한반도에 왔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안에 지금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1세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전파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0: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배고픈 배를 움켜쥐었던 남자의 수만 5천명이었던 그 빈들에 배불리 먹고 남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갈릴리 호수의 거센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있는지도 모릅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예배 같지만 믿음의 귀가 열린 예배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직접 다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으로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블레싱 광주입니다. 블레싱 광주는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브랜드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은 구원받아야 할 광주 시민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고니온에 사는 그 콧대 높은 사람들, 로마에 살던 콧대 높은 로마 시민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야 합니다. 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 거대한 생명을 훌쩍 넓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저는 경신을 통해서,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힘있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라.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합당한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7국에 1900번,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고향의 맛 그대로 쌍교 숯불갈비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질 때 그 순간의 해방감 다들 알고 계시죠? 온종일 내 발을 꽉 조이고 있던 구두나 무거운 운동화를 벗어던지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자유로움. 종일 내 체중과 하루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버텨내느라 발도 마음도 참 뻐근했을 테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은 꽉 끼는 신발을 신고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만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를 지키고자 또 남에게 잘하고자 바짝 긴장한 채로 뛰어왔잖아요.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신발 주님 앞에 벗어던져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조이고 짓누르던 모든 무게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예비해 두신 편안하고 안락한 품에 온전한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9월 18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강성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참 바쁘게 달려온 한 주의 끝자락, 드디어 금요일 저녁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깥 노을만 바라봐도 하루의 피곤이 절로 풀리는 것 같은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끝에 힘을 꽉 주고 버티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눈물과 한숨이 우리의 발걸음에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억지로 붙들고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저질라와 함께 편안한 찬양 들으시면서, 또 힘나는 찬양 들으시면서 굳어있던 내 어깨도 툭툭 털어내시고요. 오늘을 마무리하는 행복한 해방감 속에서 평안을 가득 잔뜩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말을 앞둔 행복한 금요일 저녁, 퇴근길 또 기도하러 가는 길, 집으로 식사하러 가는 길, 이 시간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 또 출석 체크 모두는 좋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이어서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한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에에서 통합 이용권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어쿠스틱 아이빅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어노인팅의 주님은 신실하고, 제이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맛집 행저젤라에서 이렇게 세곡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쉼없이 굴러가는 세상의 시계는 우리에게 늘 조금만 더 빨리 뛰어라,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라며 등을 떠미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저도 무언가 더 채워야 할 것만 같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알차게 보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가고 눈이 번쩍 뜰 구경거리를 찾아다녀도 주님이 주시는 쉼이 빠져있다면 우리 영혼은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휴식이 잠깐 멈춤에 불과하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의 쉼은 우리의 근본적인 상처와 탈진을 씻어내는 치유와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성적표를 들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지친 내 손을 말없이 꼭 잡아주실 뿐입니다. 신발을 벗고 온전히 쉴 때 비로소 발에 쉼이 찾아오듯 오늘 밤만큼은 시원한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편안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금요일에 풍성한 은혜 나눔 꽃고선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이어서 그래도 날씨가 좀 서늘해져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좀 다닐만 합니다.
0: 그렇죠. 다닐만 하시죠.
1: 네네.
0: 바람이 아주 선선하고 또 요새 하늘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선교사님 오늘은 또 의료 사역을 통해 선교지 조선을 품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1: 네네.
0: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는 병원은 어느 곳일까요?
1: 오늘 함께 찾아갈 병원은요, 조금 특별한 병원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내안한 후에 세워진 재중원에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유독 선교사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0: 네.
1: 바로 재중원으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0: 조선의 신분 제도로 인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재중원을 찾아오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1: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립니다. 물론 천민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0: 네.
1: 그래도 병원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0: 네.
1: 그런데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사실 네. 찾아올 수 없다기보다
0: 네.
1: 눈에 띌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0: 여성들이요?
1: 네네.
0: 아무래도 조선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좀 거리를 두던 시기였잖아요.
1: 그렇죠. 초기 내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남성 의료 선교사가 많다
0: 네.
1: 보니까요.
0: 네.
1: 여성들은 그곳에 와서 남자 선교사님에게 진료받는 걸 꺼려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1886년 5월에
0: 네.
1: 미국 선교부에 여성 병원 설립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남자들이 경영하는 병원에 여자들이 갈 수 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을 전합니다라고요.
0: 네.
1: 그래서 1년여의 준비 끝에 1887년 10월에 하워드라는 여의사가 서울
0: 네.
1: 정동에 도착합니다. 당시에 스크랜턴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운영하던 시병원의 별채 한 곳을 열어서 부인 병원을 설립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병원 이전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시병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남성 환자들로 인해서
0: 네.
1: 이제 입구가 하나니까
0: 네.
1: 여성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피디님,
0: 네.
1: 그 여성 병원의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은 당시 어디였을까요?
0: 아무래도 입구가 하나라서 뭐 남성들과 부딪히기 어려웠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성들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1: 네네.
0: 싶은데
1: 그런 곳이 어디일까요?
0: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1: 네,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요. 그 병원 이름을
0: 네.
1: 그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는 관청이라고 이름 짓는데 당시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여학교
0: 네.
1: 이화학당의 교실 한 칸을 빌려 병원을 이전합니다.
0: 그러니까
1: 여학교니까 여성들만 들락날락 거렸겠죠.
0: 그렇죠.
1: 조선 정부가 이러한 조치에 호응하면서
0: 네.
1: 병원 이름을 지어줬던 게 앞서 말씀드린 보구여관이에요.
0: 보구여관.
1: 네네.
0: 이름부터 조금 낯설긴 하네요.
1: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 네.
1: 네, 이제 무슨 여관 아니고요. 여성을
0: 네.
1: 보호하고 구하는 관청 해가지고
0: 네.
1: 보구여관이죠. 근데 사실 이곳은 단지 육체적인 어려움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었고요.
0: 네.
1: 당시 조선시대 여인들의 권익이 되게 낮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여권 신장을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0: 여성 병원으로 그럼 찾아오는 여성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1: 하워드 선교사님이 2년간 진료한 여성 환자의 수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약
0: 네.
1: 8천여 명이었다라고 해요. 이곳은 가난해서 돈이 없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답니다.
0: 아, 참 이렇게 꼬꼬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구여관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해요.
0: 네.
1: 무리한 진료 일정을 소화하던 하워드 선교사님이
0: 네.
1: 건강이 악화됩니다.
0: 아하.
1: 그래서 2년 만에 조선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구여관의 담당 여의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던 거죠. 급하게 그 시병원에 있었던 전에
0: 네.
1: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메우지만
0: 네.
1: 여성들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0: 여의사가 그럼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군요.
1: 그렇죠. 예,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정보가
0: 네.
1: 다시 선교부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여의사 한 분이 조선으로 향하게 되지요.
0: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1: 네네.
0: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정보에 반응해서 조선의 여성들을 만나러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1: 네. 하워드 선교사님의 빈자리를
0: 네.
1: 넘치도록 채운 선교사님은
0: 네.
1: 1890년 8월 고향
0: 네.
1: 집을 떠나서 조선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0: 네.
1: 그날 일기장에 성경 한 구절을 기록해 놓습니다.
0: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맞죠?
1: 네네 맞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의 시작을 예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0: 네.
1: 그의 이름은 로제타 선교사였어요. 당시 선교사님의

0: 아이가 25살 청년이었습니다.
1: 25살이요?
0: 네네.
1: 와, 정말 정말 어린 나이신데 네. 정말 그 나이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쵸?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0: 뭐 사실 네. 그 조선에 여의사가 없다는 정보에 반응한 것도 있지만 네. 선교사님은 사범대학을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1: 아.
0: 그런데 인도에서 사역 중에 안식년으로 내안했던 챈들러라는 선교사님, 여성 네. 선교사님이
1: 네.
0: 교제하는 것 가운데 의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800년대 후반 인도는 뭐 당시 조선과
1: 네.
0: 별반 다르지 않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 네네.
0: 인도 여성들이 몸이 아파도 남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1: 그쵸.
0: 의료 선교 사역자가 선교지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요.
1: 네.
0: 당시 20살이었던 로제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로제타 선교사님은
1: 네.
0: 그때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 만약 선교사님께서 교육 선교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면 나는 아마도 몇 년 일찍 곧바로 선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에게 의료 선교사의 길을 가도록 부추긴 사건은 조선에 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진 고백을 네. 하셨네요.
0: 이제 원래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1: 네.
0: 만약에 바로 이제 교사로 가면 갔을 텐데
1: 네.
0: 그 시기에 의료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다 보니까
1: 네.
0: 그 시기가 좀 늦춰졌고 딱 그때 조선에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듣게 됐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 네.
0: 보구여관에 도착해서
1: 네.
0: 이제 먼저는 현황을 파악하세요.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1: 네.
0: 어린 여성들을 많이 돌보셨나 봐요. 그런데
1: 네.
0: 선교사님 도착하고 난 그해
1: 네.
0: 얼마 아니 9월에 오셨거든요.
1: 네.
0: 11월 11일에 조선에 와서 첫 번째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1: 아.
0: 100리가 넘는 마을에서
1: 네.
0: 16살 소녀가
1: 네.
0: 보구여관을 찾아옵니다.
1: 네.
0: 당시 조선에서는 16이면 결혼 정년기의 나이였는데
1: 네.
0: 이 여자아이는, 이 여인은 혼례를 올릴 수 없었대요.
1: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0: 왜냐하면 손에 좀 장애가 있었나 봐요.
1: 아...
0: 어린 시절 화상을 네. 입어가지고요.
1: 네.
0: 중지와 약지 세 끼, 그러니까 이 세 손가락이
1: 아이고.
0: 화상으로 인해서 손바닥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1: 네.
0: 아, 조선은 사실 당시에 무슨 뭐 지금처럼
1: 네네.
0: 현대화된 일이 아니라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1: 그쵸,
0: 일인데
1: 맞아요.
0: 이 손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1: 네.
0: 그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1: 네.
0: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한 가문에 한 집안에
1: 네.
0: 수치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때 선교사님이
1: 네.
0: 그 아이의 손에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조선에서의 첫 번째 수술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럼 어떤 수술을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네네. 하시게 된 거죠?
0: 뭐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1: 네.
0: 그 붙어 있는 손가락을 절개하는 수술이었대요.
1: 네.
0: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마취를 하고 손가락을 절개하고 부목을 대는 것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1: 네.
0: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피부를 여기 좀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1: 네.
0: 그럼 보통 환자 본인의 피부를 이식하거나
1: 네.
0: 또 가족들이 피부를 이식하는데
1: 그쵸.
0: 이 문제는 조선시대에서
1: 네.
0: 조선시대 가운데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낸다라는 것을
1: 그러니까요.
0: 조선인들은 이해하지
1: 아,
0: 못했습니다.
1: 그때 또 그런 또 문화가 있었군요.
0: 네네.
1: 그러면은 아,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는 문화였잖아요. 그때
0: 맞아요,
1: 당시가.
0: 맞아요.
1: 하긴 또 피부를 떼어내는 건 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그 뭐 신체발부 수지부모
1: 네.
0: 불감회상 효지시하라 했다 해가지고
1: 네.
0: 사람의 신체와 털억과 살갗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랐던 조선
1: 아하,
0: 문화 속에서
1: 네.
0: 자신의 몸을 손상시키는 일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1: 와, 이런 문화 속에서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은 이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0: 그러게요. 이 상황을 선교사님이 일기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1: 네.
0: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나는 피부 이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환자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냈다. 그런데 환자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부를 떼어내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팔에서 세 쪽을 떼어낸 뒤 더 떼어내려 하자 봉수노마니가 달려들어 한사코 못하게 말렸다. 와,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팔에서
0: 네.
1: 떼어내신 건가요?
0: 네네네. 먼저 이제 그 상황을 보여드려야 이걸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네. 뭐 아무리

0: 그래도 세상 어느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피부를 그쵸, 떼어내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로제타 선교사님의 헌신이었어요. 아,
1: 대단하시네요.
0: 이 모습을 보던 이화학당의 학생 하나가 네. 자신의 피부를 기증하겠다고 자원했고요.
1: 와.
0: 또 당시 동료 선교사였던 로즈와일러와 벵겔 선교사님도 피부를 떼어냅니다.
1: 네.
0: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보구요관에서 일어났던 거지요. 이후 소녀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자신의 피부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1: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 선교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손수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문화를 또 바꾸셨네요.
0: 네네.
1: 보구요관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오늘은 보구요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네. 뭐 여성 이야기나 네. 로제타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네.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당시 보구요관은 네. 여성의 병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여인들의 삶을 한 사람의 삶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선교는 언제나 그런 곳에서 시작되었지요.
1: 네.
0: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듣지 못한 아픔을 듣고 닫혀있던 문화란을 열어주던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1: 네.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선교사님, 오늘도 귀한 또 선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꼬꼬섬 병원가자 보구여관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간 많은 은혜 누리셨을 믿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성교사님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 꽃고선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과 그 하늘 씨앗들을 열심히 전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며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주말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 제목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유월절이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라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죠? 장자의 죽음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손길 속에서 출애굽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그곳에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표현한 것에서 이미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가 이미 의미와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화되어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지금 사도 요한의 그 의미가 담긴 표현인 거죠. 그들은 지금 이제 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이 이 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의 삶의 세계관의 중심,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즉 모든 표현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게 위에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느 곳으로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삶의 자신들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아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뭘 보셨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여러분 이것은 제물로 쓰이는 용도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건, 즉 제물로서 이와 같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한 편의 제공이죠.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나 아니면 이집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제물, 유월절에 제사드리기 위해 제물을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나먼 곳에서 배 타고 바다 건너 아니면 진짜 산길을 건너서 좁은 길을 지나 그리고 이렇게 제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제물들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다가 잘못해서 삐끗이라도 하면 어디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다리가 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에 이 제물에 흠집이 나는 순간 그것은 온당한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이런 부분을 마련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 두는 것,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 로마의 주화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 있죠. 그리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신이라는 글귀가 새겨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낼 때 그 신성 모독이 새겨져 있는 주화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환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환전상이 필요했던 거죠. 즉 이 모든 것은 예배,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 준비해 놓은 것들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맥락이 조금 파격적이고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물들을 쫓아버리십니다. 심지어 환전상의 그 상도 뒤엎어버리세요.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 환전상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행하셨을까요? 여기엔 아주 아픈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교적 해악과 종교적 착취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재물을 바꾸어서 새로운 걸 내야 하고 때로는 환전상에서 이제 그 동전을 성소의 세겔로 바꿔야 하는데 밖에 이방인의 뜰에 있던 바로 그 매매하던 장소를 성전 뜰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전 뜰 안에서 이 검사관이 입구에서 검사를 해서 그 재물이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그곳에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성전들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그런데 그렇게 사야 하는데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검사관, 종교 기득권자들,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지금 이 환전상과 매매하는 사람들과 다 폭리를 취하기로 야합을 하고 몇 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환전을 할 때도 환차익과 수수료를 몇 배로 받아서 하지 않으면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권 사업을 하는 종교 카르텔로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 그 모든 죄를 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종교 장사를 성전들 안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먼 곳에서 왔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제도를 그렇게 장사로, 입속으로, 입권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것,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감정이 상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채찍을 만드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기분 나빠 화내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갖추어놓은 편의시설이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장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장사 속에는 더 본질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오셨는데 유월절의 그 모습이 종교 장사꾼들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들의 은혜와 자유를 감사하기는커녕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부패한 종교적 유대 종교의 배단과 성전의 오용, 이 모든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거죠.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영광이 훼손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채찍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채찍을 당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공간복음의 기자들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장사하는 집이라는, 즉 이 성전이,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세속적인 기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들의 경영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세서 성전세를 더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더 부유할까?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영광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세상 쪽에서 우리가 더욱더 인지도 있고 이름을 날리며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자부심이었죠. 주님의 임재의 보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바로 이런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며 성전의 문을 닫는 거죠. 더 이상 그 성전, 보이는 성전의 제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첫 번째, 항아리 정결 예식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내면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듯이 아무리 성전을 드나들고 그 제물을 바쳐도 이미 종교의 형식과 장사에 치우쳐진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겁니다. 성전 시대에 그것을 끝내고 이제는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그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런 기업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장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는 다르죠. 왜요? 동기와 원동력이 다르니까요. 세속적인 성공이나 숫자나 효율성, 생산성에 우리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찾아와서 그 목적이 만약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소비자적인 태도로 내가 더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더 얻어갈 수 있을까? 그런 입장이고 교회는 바로 그 입장에 맞춰 내가 우리가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에만 서로 몰두한다면 이미 기업이 된 거죠. 기업이죠.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는요, 예배당이 아니라 백화점 같고 강연장 같고 영화관 같습니다.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요, 잘 누렸다, 아 좋다, 기분 좋다, 감정적 소비와 만족을 누리며 가요. 주님 앞에 울부짖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보였던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그 사회 속에서 일상 속에서 겪었던 아픔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뻐하며 화답하는 목소리조차 없어요. 찬송을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찬송을 해도 목소리조차 내지 않아요. 기도해도 우물우물 거리고 말아요. 벙어리 신자가 되었어요. 표현하지 못해요.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처럼 교회가 기업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고 예배당 건물은 높아지고 화려해졌지만 경건의 능력과 진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요, 내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도요, 주님이 넌 날 따르지 않아,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난 널 모른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있어도 주님의 마지막 그 순간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자꾸 감추죠. 왜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만약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그들로부터 불편한 관계와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하죠. 그래서 숨겨요.

적당히 타협하고 행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창피가 뭔 줄 아세요? 주님 만났을 때 너 누구냐?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진짜 창피예요. 아무리 직분 가져도요, 아무리 헌신해도요,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나를 위해서 했다면 우리는 그날 왕창피와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는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조차도 집중을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와서 일주일의 모든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쩌면 주님 앞에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럼 주님이요, 엎어버리실 거예요.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치듯이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진솔함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습 속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 말씀 17절에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풋노트 각주에 보면 시편 69편 9절이라는 구절의 내용이 있죠.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야,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그분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정말 이젠 눈뜨고 알아가는 하나하나의 사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삼킬 발대로 자신을 소진할 정도로 지금 이 모든 모습을 보이신 사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얼마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공분을 살 것인지 주님은 아셨어요. 결국은 이 공분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단지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새로움으로서 정체성으로서의 근거가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모욕을 받아도 괜찮아요. 손해를 입어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드러난다면, 주님만 영광이 나뜬다면, 주님의 복음만이 드러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죠. 그런데 왜 자꾸 시퍼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살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야 돼요. 어려울 수 있죠.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 따가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경외한다면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의 기적을 해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한 근거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 표적,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이렇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떤 성전을 생각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주전 20년경부터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46년째 짓고 있어요. 주 64년경에 완성되거든요. 지금 과정 중인데, 야, 이거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지금 유대인들의 시선과 관심을 보이는 가견적 성전에만 눈이 꽂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 성전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말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진짜 참 성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성전을 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헐다라는 리사테라는 단어는요,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게 무너지면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건축을 해야죠. 그러면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일으키다라는 단어는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게이로. 어떤 단어죠? 부활의 용어죠. 12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 자신의 몸이 너희들이 나를 같이 헐러 파괴하고 죽일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진정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성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이미 그 모든 타락과 부패로 점철된 그 모든 성전의 제사 제도를 이제는 마치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자신을 진정한 제물로 드리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표적이겠죠.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 성전이라는 14절 15절의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성전 전체의 건물의 구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이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라 여러분 아 나오스라는 지성소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오스.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장 구체적으로 임하신 깊은 장소 그것을 지금 이게 19절에 성전이라는 나오스로 이 요한은 표현함으로써 다르게 이 모든 메시지를 이 안에서 담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성전 여러분 그건 예배당이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이 임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목적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모든 표적의 궁극적 목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 바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들은 이 당시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죠.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들을 주님은 품으시고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성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자세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의 가장 무서운 타락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타락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뒤엎으실까요? 자기의 내 영광, 내가 주인된 모든 것 다 엎어버리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주님 앞에

진정한 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 그것은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는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함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열심이에요. 한때 뜨거웠던 감정이 열심이 아닙니다. 삶의 흔적과 여러분이 남아가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길들이, 유산이 바로 열심의 증거들입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예배당에는 오고 가지만 여러분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는 포함이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당만 오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내가 주님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회개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처럼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한 절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 정말 주님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그런 보상심리의 신앙 말고요, 받으려고만 하는 소비자적인 태도 말고요, 그거 버려야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고 나누고 내어주고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증거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날로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열심과 자신의 성전됨을 아시고 성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장사치되는 모습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과 여전히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회개하고 몰아내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임재와 주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순결하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온전한 기계와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그분에게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 족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 자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 들으시고요. 김선실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떠밀려 그분만의 특별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들이 오랜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통스러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통과했던 힘든 지난 시절 혹시 있으시다면 떠올려 보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그 일로 더 멀어졌는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 7864번님께서는 변함없이 좋은 찬송 들으며 영혼이 쉼을 얻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2047번님께서는요. 지선 전사님 라디오 통해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갑습니다. 진주문교회에서 찬양집회 두 번 들었을 때 은혜가 기억나요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찬양하리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저의 1집 앨범에 실린 찬양인데요. 이 찬양 얼른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들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함께 드릴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 여러분의 것 다 드시길 축복합니다.

승리 찬송 메들리 월드비전 합창단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자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성식의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9898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943번님께서는 저녁 예배 마치고 가는 중이시라고요. 경주는 지금 너무 시원합니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004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보내주셨어요. 예배드리고 집에 오셨다고요. 더 원합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 함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자,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해 주신 찬양 세 곡 이어서 들으시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 곡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찬양들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또 방송 마무리하는데요.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통과했던 힘들었던 지난 시절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었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더 친밀해지길 원하셨던 거였겠죠. 자, 그 사실을 든든히 붙잡아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가?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가족의 안정과 삶을 위해 힘들게 일하거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기본적인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얘기를 전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 얘기가 전혀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이 만일 계신다 해도 자신들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 생각해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는 계실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수님께서 처음 제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을 따르라 하셨을 때 전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중 한 분이시고 저는 오히려 종교 회의론자에 가까웠으니까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람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샛별 같은 존재셨고 전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 가난하고 망해가는 가죽공이었죠. 근데 그렇게 웃던 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며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돼 있다는 게 정말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0: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항상 이렇게 정신이 없나요?
1: 예, 뭐 항상 그런 편이죠.
2: 오늘은 그래도 재미있었지만
1: 어떨 땐 그냥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날도 있어요.
0: 아, 재밌었다고요? 진심이에요?
1: 네. 난 재밌었는데.
0: 오전 내내 종교 지도자들이랑 다투고 오후엔 냄새나고 굶주린 무리들 막느라 녹초가 됐는데 그게 재밌었단 말이야?
1: 도마, 오늘 일어난 일이 정말 기적이었다는 건 도마도 인정해야 돼요.
0: 예, 예. 아, 저도 알아요. 아, 기적이 아니라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작은 보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으니
1: 물고기 두 마리도 있었죠.
0: 예, 맞아요. 처음에 물고기 두 마리도 있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음식을 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밀치고 옷에 꾸역꾸역 채워넣고 자기 먼저 달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1: 그래도 열두 바구니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만족했으니까

0: 짜증은 잊으세요. 근데 다 먹고 나서도 사람들이 자리를 치우지도 않고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서로 먼저 따라가겠다고 또 막 밀치고. 아, 결국 우리가 남아서 다 치워야 했잖아요.
1: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건 당연하죠.
0: 제자들이면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배우는 사람이지 쫓아다니면서 청소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1: 아휴, 다들 왜 그래요. 불평은 이쯤에서 그만하죠. 베드로, 뭐라 말 좀 해봐요.
2: 빌린 말이 맞아. 불평은 그만을 하라고, 어? 좋아. 그럼 이제 다들 배 타.
1: 베드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2: 호수 반대편으로 갈 거야.
0: 호수 반대편이요? 하지만 거긴 왜요? 거긴 아무것도 없고.
2: 나도 알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하셨어. 왜 가는지 말씀 안 하셔서 굳이 묻진 않았고.
0: 아, 저 베드로, 하지만...
2: 도마, 빨리 타지 않고 뭐해. 빌립도 어서 타.
3: 아, 예.
1: 아,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2: 같이 안 가셔. 나중에 따라오시겠다고 했어. 야고보, 배를 밀자. 자, 자, 자.
1: 도마, 괜찮아요? 혈색이 안 좋은데.
0: 아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 왜 그러는데요? 배 타는 걸 싫어해요?
0: 예, 싫어요. 빌리,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냥 다 싫어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 것도, 매번 사람들이 어지른 걸 청소해야 하는 것도, 시끄럽게 보채는 사람들과 실랑이하는 것도 다 싫어요. 난 제자가 된다는 건 뭐 좀 더
1: 좀 더 뭐예요?
0: 그러니까 좀 더 위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냥 종이나 다름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도마, 진정해요. 항상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0: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요?
1: 예.
0: 제가 예수님을 따른 후로 2분 이상 같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전 정말 예수님께서 제 이름이나 기억하시는지 의문이에요.
1: 아, 이름을 기억 못하시다며. 말도 안 돼요.
0: 만일 기억하신다면 상황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1: 왜 그렇게 생각해요?
0: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이름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1: 도마, 설마 그럴 리가요.
0: 선생님이고 기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요. 예수님에게 전 그저 부리는 종에 불과한 거라고요.
1: 하지만 도마...
0: 빌리, 더 이상 변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거니까요. 허수까지 닿으면 전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0: 도마! 폭풍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 뱃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1: 아, 아니에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

0: 이러다가 여기서 우리 모두 죽게 될까봐 겁나요. 다 내 잘못이야.
1: 아니 폭풍이 불어서 그런 건데 그게 왜 도마 잘못이라는 거예요?
0: 제가 저주받은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제가 하는 일은 잘 되는 법이 없거든요.
1: 아니 이게 대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0: 항상 전 재수가 없어서 뭐든 제가 끼면 망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항상 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죽기도 했죠. 근데 바보같이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 도마! 달라진 게 맞아요.
0: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호수 한가운데에 죽게 생겼는데 뭐가 달라요?
1: 그렇지 않아요, 도마.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내셨고 도마를 친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도마에 대해 신경 쓰시고 돌보고 계세요.
0: 진짜 그렇다면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드시는 건데요? 뭐요? 무슨 일이죠?
1: 베드로, 왜 그래요?
2: 누가 오고 있어?
0: 왜?
2: 저기!
0: 아니, 누군가 우리 구하러 오고 있다고요?
1: 누가요? 다른 배가 와요?
2: 아니!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
0: 왜?
1: 유랑이다!
0: 귀신이야! 귀신!
3: 안심해라! 나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0: 베드로!
2: 내 생각에 예수님이셔!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서 죽게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0: 베드로, 무슨 소리예요? 지금 베드로 미쳤어요?
3: 베드로! 이리 오너라!
0: 베드로,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베드로!
1: 봐요! 저기 좀 봐요, 도마!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2: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3: 이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나를 의심했느냐?

0: 베드로는 괜찮은 건가요?
1: 걱정하지 마라, 도마. 베드로는 괜찮다. 내가 설마 베드로를 물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 아, 그리고 도마.
0: 예수님.
1: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의심하지 마라.

도마는 아직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빌립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속을 깊이 살피시고 돌보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두지 않으신 것처럼 도마를 무관심하게 두시고 결국 그가 돌아서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살면서 경험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가운데 어려운 질문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재수가 없거나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모든 사람은 죄의

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원죄뿐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가 출연 서영범, 홍성원,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복식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양영자 선수 많이 기억하시죠? 양영자 선수는 여자 탁구 금메달리스트로도 기억되지만 양영자 선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녀는 1989년 은퇴 후 97년도에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가 돼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요. 양 선수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는 금메달 연금 수령 계좌를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께 옮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연금을 받으며 지도자 생활을 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가 된 것이지요. 한때 어머니의 소천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지만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지에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때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깨닫게 된 양영자 선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실천한 것처럼요. 우리 방송 가족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립니다.

가르쳐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만을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한 주의 끝, 우리 삶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 이었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The Heart of Worship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예배가 너무 화려해지고 형식만 남은 것 같아서 한동안 악기도 음향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 끝에 나온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노래 자체가 아니라 그 노래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껍데기만 남은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다 걷어내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내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주기도,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과 브루클리가 투워드가 함께한 킹 오브 킹스, 에비게일 진스터블룸의 리빙 호프, 그리고 맷 레드맨의 Did You Feel the Mountain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미 예배였던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터에서 보낸 시간, 가족과 나눈 대화, 그리고 혼자서 막 견뎠던 순간들, 완벽하지 않았어도 다 괜찮다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예배가 아닐까.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엿새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포함해서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남정인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박용준의 더욱 사랑, 오영은의 부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치가 좋은 곳에 갔는데요. 맑은 공기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좋아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들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열심히 찍느라 모두 예외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 광경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내 손 안에 작은 화면 신경 쓰다가 정작 더 넓고 아름답고 광대한 진짜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낸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그렇게 좁아질 때도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얕은 경험에 초점을 맞추느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좁은 마음, 나의 감정에만 빠져서 모든 상황을 그저 좁게만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해석할 때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어서 강중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시선.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 앞서서 나눴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신경 쓰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됩니다.

이지요. 또는 나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좌절하거나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 구원 되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캐시 트로콜리의 영어 찬송이었고요. 참 아름다워라, 토브제이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바흐 프렐류드 1번 작품 번호 846번, 그 선율과 함께 편곡한 그런 곡이었죠. 이어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젠트리의 영어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race to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경미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한홍재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신청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앞서서 함께한 찬양 여호와는 빨간약이라는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또 다른 찬양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계속되는 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

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땅에서 나간 애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주연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찬양은 이성신 목사님의 빛이었습니다. 이성신 1집 오르라는 앨범에서 첫 번째 트랙이 들어있는 빛이라는 찬양이었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다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한 가을이죠. 하늘도 높고 그리고 햇빛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구름도 너무 멋지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볼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뭐 열도 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워낙 운동을 하면 이제 운동하는데도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땀을 좀 흘리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약간 시원하다가 다시 더워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고 딱 나왔는데 춥더라고요. 네. 몸이 따뜻해서 처음에 시원하다가 아, 시원하다. 그러다가 추운데? 근데 금방 몸이 네. 추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이런 계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옷을 또좀잘못 입으면 좀 낭패를 보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반팔 입고 나갔다가 반팔만 입고 나갔다가 네, 날씨에게 봉변을 당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유, 그날 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날 만나고 있고요. 주일은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렸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예배 찬양 팀의 곡들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 실황? 이런 곡들로 주일은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오롯이 일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리스찬 아티스트, 그러니까 음악 아티스트들이죠. 아티스트들이죠. 네, 찬양 사역자분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도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좀 정리하시고 또 평안하게 또 감사하게 이 가을의 밤, 주님과 함께 찬양 어떠세요? 좋으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엔의 시편 8편 시편을 노래하다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최준의 무별이었습니다. 시편 8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최덕신 작사 작곡의 시편 8편을 많이 기억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데 이 나무엔의 시편 8편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 곡도 참 좋은데 이 찬양은 시편이 이렇게 귀에 읽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최준의 무별도 항상 들으면 이 최준 자매의 그 사역자의 아티스트의 또 이렇게 감수성과 또 정서가, 이렇게 음악적인 정서가 아주 특징적으로 묻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정말 귀한 음악 사역자들이 정말 많답니다. 자신이 불려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노래로 써내려가고, 또 그 써내려간 노래를 누군 어떤 작곡가님에게서 받아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 많은 음악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헌금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가끔 술도 한 잔씩 합니다. 그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기도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도록 문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과도 같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영은의 부흥이었습니다. 앨범 이름이 독특해요. 이런 내 마음을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오영은의 부흥을 들려드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본인은 알 수 있잖아요. 스스로는 나에게서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은 모든 삶의 그 기준이라 그러죠. 기쁨의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있죠. 그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아버지 앞에 펼쳐놓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고난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잠시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낭만과 절망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탄과 원망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기보다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불신이 흘러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또 주님도 원하십니다. 어떤 건 숨기고 숨겨지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고난밖에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순간순간 작은 들풀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의 순간들을 우린 발견하고 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 선물 하나 드릴까 해요. 이 행복의 아침에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저의 찬양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듣고 올게요.

강중현의 송축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지난주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미니 앨범들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큰 타이틀로 그 사이에 작은 제목들을 넣어서 앨범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타이틀은 송축의 골짜기라는 타이틀로 그첫 곡인 송축의 골짜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송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골짜기는 평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탄대로도 아니고 정말 변화무쌍하고 굴곡지고 거칠고 어쩌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올려드리는 송축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세광 목사님의 곡이고요. 제가 이 찬양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려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시면요. 지금 당장 말 이렇게 딱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모아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아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오는 주 토요일 날 오늘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안 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면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곡 듣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줄입니다. 노래하는 나무.

주리의 노래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한번 볼게요. 9199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샬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신청합니다. 땡큐 샬롬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샬롬입니다. 0778님, 저희 또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611님, 네. 1611님, 편안한 밤 보내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인사가 되게 좋아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제 그 사연의 창을 보고 있잖아요. 사연의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물론 긴 기도의 제목이나 이야기들도 너무너무 좋고요. 4628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님과 담당자들 이른 새벽 말씀과 찬양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5015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가족 생일이어서 준비하다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드디어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5015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4822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신청곡, 이게 나비꿈이라는 찬양을 제가 못 찾겠어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딴 거 준비했어요. 4822님한테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어쨌든 노래 선물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방송의 왕의 청자시죠. 6428님. 기적! 그런 날에 가을까지. 기적 같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 찬양을 듣는데 잠이 확 달아나... 아 그렇구나. 네. 기적. 예, 맞습니다. 네. 70주년 미스바 이번 기도회에서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었음. 아,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군요.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에 감사한 기적입니다. 잠이 부족할지라도 내일 20주년 홈커밍의 일정도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6428님께서는 진짜 많은 그 사연에 좀 진짜 다양한 얘기를 좀 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내용이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어미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28님께서는 70주년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쵸?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기적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모든 일정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411님, 제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 두 곡 모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쭉 방송 청취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가 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6282님, 마찬가지죠. 저희 애청자시죠. 아멘. 김명선의 시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요. 지난주 주일에 6282님께서 신청곡을 시선을 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목소리가 가을하고 닮았네요. 항상 변함없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 저녁 싸늘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찬양 신청곡 가능하겠죠? 그럼요. 김대환의 오늘 이 하루도 부탁드릴게요. 샬롬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김대환님의 오늘 이 하루도 가 제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704님, 방송 진행이 너무 멋지시네요. 어휴, 고맙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 만나러 가는 마음이 즐겁기만 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8510님, 8510님. 목사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주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애청자시죠? 0778님. 아, 강준현 목사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보니까 오늘도 찬양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저는 좀 멘트를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아까 그 4822님이신데 그분 제가 준비해드린 노래 선물을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준비했거든요.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제가 노래 선물로 우선 들려드릴게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히스플랜의 시편 23편도 너무 좋으네요. 그쵸?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그 신청해주신 신청곡들이 이제 좀 두 곡 정도 남아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그 김대환님의 목소리인 이로 커버된 오늘 이 하루도 두 곡의 찬양이 남겨져 있는데, 끝으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팀들의 노래들,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고백들을 담은 노래들로 저는 만날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저 너무 행복했고요. 이 늦은 가을밤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뭔가 든든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 들꽃들의 자태가 한층 더 정겨워지는 9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가을 들판을 걷다 보면은요, 거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고개를 쏙 내미는 예쁜 들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겠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들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흔들림 또한 우리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바르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0: 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절대로 없듯이 우리 삶의 비바람에 젖지 않고 익어가는 신앙도 없겠죠. 혹시 지금 삶의 흔들림이나 비바람 앞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주님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6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온 지 둘째 달 열다섯째 날이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부르게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굶겨죽이려고 이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왔도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떡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날마다 하루치의 량식을 거둘 것이라. 이로써 내가 그들을 시험하되 과연 그들이 내 법도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한다. 엿새 날에 그들은 미리 거둬들여 예비하되 날마다 거두는 분량에 곱절을 거두어야 한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알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불평하는 말을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향해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너희에게 떡을 주어 배불리실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분을 향해 내뱉은 불평들을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전하라 하고 말하였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를 전하며 그들이 광야를 향해 고개를 돌리니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황혼 무렵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고 전하라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니 메추라기가 몰려와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둘레에 내려 있더니 이슬이 마르자

비늘 같고도 서리빨같이 고운 납작한 것이 광야 지면에 드러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떡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사람마다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취하되 너희의 천막 안에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의 몫을 거두라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이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그리 넘치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그리 모자라지 아니하여 사람마다 자기가 먹는 양만큼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그것의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어떤 이들은 그중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썩어서 구더기가 쓸고 악취가 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그들이 아침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엿새 날이 되어 그들이 겁절을 곧 한 사람의 두 오멜을 거두었고 회중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바는 이것이다. 레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을 것이며 남은 것은 모두 챙겨서 아침까지 간수할 것이다. 모세가 분부한 대로 그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그것이 악취도 풍기지 않았고 그 안에 구더기도 쓸지 아니하였다. 다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여호와 앞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오늘 그것을 먹으라. 너희가 오늘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할 것이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일의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일의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나의 법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고 엿새 날에는 그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떡을 줄 것이니 이래 날에는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 있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백성이 이래 날에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불렀는데 그 모양은 고수풀의 씨앗같이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한 오멜 담아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너희로 먹게 한 그 떡을 그들을 보게 하라고 명하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보존하라고 말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보존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40해 동안 곧 그들이 정착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되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수능생 여러분,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고통 없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전

0: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하게 하시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갈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었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내복처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려들었는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지 같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째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마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맞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걸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셔야 돼. 나무 폐기하고 막 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로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집이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집이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집이 숙소 생활을 할 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 그 어린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 한 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 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눌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 더 뭔가 힘을 낼 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며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혹시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심은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라고요. 주님은 흔들리는 여러분의 손을 언제나 굳게 잡고 계시며 마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이 9월의 결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고귀한 발걸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성은 허세 부리는 남성을 경계하고 남성은 허영심에 빠진 여성을 경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넘어서 자신을 크게 포장하며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허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남들 앞에서 크게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허영은 바로 속이 비어있는 영광이라고요. 허영은 헛된 것,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의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허영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든지 리기심이나 허영심에서 행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바람과도 같이 없어지는 허영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면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사역자 조준모 씨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두 곡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핍박받는 땅에서 자유와 평등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과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죠. 자유가 좋지만은 올바로 사용되지 않을 때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댔다 그랬어. 내가 어려서 3살인가 4살 때 우리 형님 둘이 논에 가서 웅뎅이였는데 물을 바깥으로 퍼붓는 거라. 그래 나더러 그걸 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4살인가 뭐 저 하나서부터 천까지 쉬었어. 아, 사람들이 나더러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그렇게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물을 그렇게 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발로 하면 물이 퍼지나 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골짜기에 흡수가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너한테 준다. 발로 물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이 땅이었지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주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누가 살펴? 엄마가 살피지, 아버지가 살피지, 할머니가 살피지, 할아버지가 살피지.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두 번째로 대목이 있다면, 대지가 있다면 축복을 보장받는 조건이 있어요. simple condition. 왜? 뭐냐? 명령을 청종하라 그랬어. 청종. 받들어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지.

0: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를 찍인 짜증냥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했는데요.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남과 북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령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규를 따라 나아가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델리앤케이 엔드센터 디렉터 우리 이상영 국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외화벌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네. 북한의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먼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노동자를 이끄는 지도층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1: 네, 네.
0: 근데 지도하는 이들은 지도층 딱 한 그룹일지 아니면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고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다.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 그룹은 당비서라고 딱 집을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구조는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해외 파견 조직에 이 당비서 그리고 지배인을 함께 파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비서는 사상과 충성심을 관리하는 정치 담당자 그리고 지배인은 생산성과 외화 수입 이런 네. 거를 책임지는 경제 담당자입니다. 한쪽은 정신을 다른 한쪽은 노동을 통제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렇게 지도층 자체가 이중 구조면 맡고 있는 게 다르다고 해서 또 그 균형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이들이 계속 좀 싸우죠. 그러니까 사상을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0: 네.
1: 아니다. 지금 북한은 당국에서는 돈이 더 중요하다. 외화벌이를 더 많이 벌어서 바쳐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이제 외화벌이 목표가 상향되거나 혹은 이제 근무 시간이 늘어날 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당비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사상이 흔들리면 생산도 무너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0: 네.
1: 지배인은 아니 정치 행사보다 현장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노동자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과 지배인은 계속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더 많은 보고 혹은 사상학습. 왜냐하면 당비서는 사상학습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게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게 너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
1: 예, 맞습니다.
0: 라는 구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로 그 현장을 취재하고 조사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실제 갈등의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2023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노보시리르스크의 북한 건설 회사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됐는데요.
0: 네.
1: 당국이 기존 계획보다 1.5에서 1.7배 늘어난 외화벌이 계획분을 내려보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외화벌이 갑자기 1.5배에서 1.7배를 돈을 이제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0: 네.

0: 지배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정치학습 줄이자. 현장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야근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당 비서들은 아니다. 충성 교육은 생명선이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소에는 약간 언성까지 높아지는 충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 노동자들만 더 피로해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게 왜냐하면 두 지도층이라는 이 통제 구조에서 서로 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북한의 통제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혁명 전사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북한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국가의 건설 사업. 그러니까 뭐 평양 5만 세대 건설이라든지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 건설하는데 빚다물려 돈 번을 그거를 바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북한 외부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이 북한은 항상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관련된 그리고 김정은 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세뇌작업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이게 통제구조가 북한 외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비서는 사상을 지배에 있는 실적을 중시를 하고 있지만 둘 다 본국의 명령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결과는 항상 똑같죠. 노동자는 필요하고 강제노동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사상교양도 세뇌작업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1, 2분 동안 소개해 주신 거에
0: 네.
1: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갈등 구조도 문제긴 하지만
0: 네.
1: 어떻게 북한 당국이 평소 벌었던 거에 거의 뭐 두 배에 가까운
0: 네.
1: 외화를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비서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1: 네.
0: 그 간부들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악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요.
1: 아.
0: 뇌물을 바쳐라. 혹은 요 정도 바치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비리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봐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 갈취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간부들은 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갔잖아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은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당비 혹은 맹비라고 하는 당은 이제 노동당이라고 한 걸 얘기하는데요. 노동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당비를 바쳐야 되고요. 맹비는 뭐 청년동맹이라든지 직업총동맹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은 그 항상 속해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 배로 인상해서 징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2023년 6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당비가 갑자기 500루블에서 1000불로 늘어났고 맹비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이 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데
1: 네.
0: 그래서 문제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비서가 이거를 다 자기 자신의 수중으로 이렇게 갈취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당비서는 규약상 의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은 야, 임금도 없는데 무슨 당비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당비서들이 규약상의 의무라고 하면서 수금을 네. 하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걷는 관리자 역할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당비는 당원으로서 의무인 건 맞습니다. 이게 명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 규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당비서들이 현금 수입원이자 당비서 개인적 이익 창출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평양의 감시, 그러니까 당국의 감시가 약하잖아요. 내 당비서인데 내가 해외에서는 김정은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비서들이 금전적 착취를 자행해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당비서가 감시원이 아니라 수금원이 같다라고 비꼬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분명히 북한 당국에서도 이 부패를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1: 어떻게 보면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위 간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충성을 하는 충성분자들이 없을 수 있다.
0: 아.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고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그 조금은 묵인해줘야 아, 그 요 정도는 내가 벌 수가

0: 체제의 본질이 충성의 서열 구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충성도와 실적이 있으면 이게 부패는 얼마든지 묵인됩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정치적 충성과 경제적 착취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현재 고착화되어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조차 늘 감시받는 느낌을 받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나서도 또 돌아와서도 생활 총화라든지 사상학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사상학습 하면 뭐합니까? 당비서들이 돈 내놔라. 또 보고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는 노동과 충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도 분명 질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이거 일을 하고 네. 또 사상 강요를 받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강제노동입니다. 노동자가 일할 자유 또한 그만둘 자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모두 박탈돼 있다라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당비서와 지배인 체계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통제와 수탈의 경제정치 구조다. 라고 지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구조의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런 착취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균열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0: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1: 네.
0: 아,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교군이 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균열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까 지난주에 외부 정보를 접하는 그런 젊은 노동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그런 그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통제를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제는 계속되겠지만 그 안에서 의심과 자각 이게 자라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의 흐름 이게 만들어지고 추적이 되면 언젠가 더 큰 질문으로 더 큰 자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이렇게 러시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당비서와 지배인의 충돌이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요. 북한의 해외 노동 통제 체계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 정치적 충성과 외화 수입이라는 두 목표가 얽히면서 이 부패와 착취가 일상화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통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3월 달에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 선교 단체에서 포섭을 당해가지고 대학 입학 3월 달에 포섭을 당해가지고 4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고 캠퍼스를 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볐고 충성을 다했어요. 예, 양을 쳤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담당 지도 교수와도 이제 약속이 돼서 합격이 되었고 그러나 여러 사정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막으시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가야죠. 이왕 군대 갈 바에는 멋있게 한번 사나이로서 해보자. 그래서 해병대 장교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신원조회까지 끝났어요. 입대를 한 이후 하나님이 거기도 막으셨어요. 한 달 후에 저는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이제 제 집하고 그 보건소나 병원하고는 10리, 20리, 30리 멀어요. 버스도 가끔 다니고. 그래서 주사와 약을 잔뜩 사다가 제가 직접 주사를 놨어요. 양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또 워낙 모르니까 병원도 그리고 굉장히 그때는 물자가 아까우니까 주사바늘 하나를 썼으면 몇 달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나중에 안 들어가. 그래서 제 엉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앉기가 힘들었어요. 결국은 애인하고도 끊겼고 친구들하고도 끊기고 뭐 제가 끊은 것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님은 소를 팔아 대학 공부시켜놨더니 병 들어가지고 와서 시골에 처박혀있는 거 이게 힘들어하시고 친척들도 입방아 찌고 사신을 뜨고 보고 꿈이고 비전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 없었다면 아마 저는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예, 사방팔방 다 막혔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치진 않았어요. 예배 빠지진 않았어요. 자살하진 않았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저는 성경 읽고 버텼어요. 또 버티고 이를 악물고 창피하지만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 이를 악물고 저는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랜 후 오랜 방황 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이 작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살리고자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지불해 아들 값을 지불하셔 나를 사셨잖아.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고

0: 점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어렴풋이 아 하나님의 다른 뜻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던 그 길이 아니라 아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더 높은 더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완치가 되고 이제 시내교회에 가게 됩니다.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아침길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는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포항 22도, 부산 21도, 여수 20도, 서울과 대구, 목포가 19도, 강릉과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이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춘천이 15도, 함흥 14도, 강계 9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29도, 목포와 제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 대전이 27도, 신의주와 대구,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해산, 포항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빛교회 조정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먼저 우리 마음

0: 마음속에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축복 첫 번째 시간,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이어서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이 결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줄게 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아,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정말 이거 내게는 큰 힘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축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 여러분, 실상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테니스주의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주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했던 아주 정치계에서는, 미국 정치계에서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나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조용히 자기 혼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넌 누구니? 내 아버지가 누구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을 봤더니 목사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당황하는 그 후퍼에게 곧 이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 얼굴이 다 아버지하고 닮았어. 너 아빠가 하나님이시구나. 네 아빠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후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훗날에 테니스주의 주지사가 되었을 때에 그가 취임 연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날이 테니스주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있어서의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심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그러면 어떻게 그 자녀됨을, 또 그 자녀됨의 권세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영접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바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 자녀에게 권세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영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손님을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와서 좀 좋은 또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내 손님으로 와서 그를 영접하는 정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영접하는 왕의 등극식을 영접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파란한번화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람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것은 정말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개인의 삶의 등극식을 이루게 하여 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분은 왕으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로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심령들에게는 그래서 개인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등극시킨 그 심령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주님께서 이 따뜻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아니 모셔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정말 그분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그 왕의 등극식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귤을 내밀고 너는 내 아들이야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개인적 왕의 등극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등극식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왕이지만 내게는 왕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은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만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믿음은 은사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왜 믿음이 은사입니까?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이 믿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은사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대 믿음 없이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믿음 없이 역사하지 않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신령에게 불쌍해서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0: 바로 그 영혼에게 주님은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부어주셔 그가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권세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울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갈 거야. 너희가 정말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야. 너희가 정말 믿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권세를 이루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새 일이 뭘까요? 그 새 일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관계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관계성에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결혼하면 그 결혼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사이 속에 이루어질 새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 일들, 정말 자녀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축복 첫 번째 시간,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3장, 새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통합찬송가 413장, 새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요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와 같습니다.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작아지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대의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 같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습니다. 라고요. 비누처럼 나를 희생해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삶.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꺼내서 잘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우리 이상이게 하는 것, 훌륭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에 옮겨가는 그런 사랑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소프라노 윤순화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연신 퇴짜를 맞은 남자가 풀이 꺾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아침 인력시장도 며칠 나가봤지만 허탕이요.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당신에게 미안하기만 하다오. 남자는 속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앙심 깊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남자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받은 응답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호텔 중 하나인 홀리데이 인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어떤 일이든 포기하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혹시 요즘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남궁연 씨의 대금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세 가지 데스티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자신이 샬롬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 샬롬을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데스티니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데스티니가 오직 나하고만, 나에 대한 거로만 딱 제한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아닐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샬롬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데스티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딴 사람이나 간섭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 제가 이 데스티니 설교를 19번째 하면서 마음가운데 늘 부담이 되는 거 하나가 그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항상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에 막 포커스하는 거예요. 삼성 가야 돼? LG 가야 돼? 아무 데나 가. 그냥 5성 가든 6성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항상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의사가 되는 걸까? 변호사가 되는 걸까? 아, 그거는 엄마가 준 데스티니고 네 데스티니는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데스티니가 항상 나는 뭐를, 나한테는 뭐를, 나. 이게 제가 걱정하는 바예요. 이게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데스티니는 나한테만 포커스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반드시 내가 샬롬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도 샬롬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진짜 찾기 원하신다면 옆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싹 보면 인간들이 보이죠?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이 어떤 필요가 있기에 어떤 고통이 있기에 언샬롬할까? 이걸 좀 보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언샬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샬롬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보시면 그 리스트 중에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 리스트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봤을 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샬롬을 누릴까? 그래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보면 그 리스트 가운데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아무리 찾아봐야 없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삼성이냐 LG냐 뭐 사성이냐 오성이냐, 오케이 뭐 좋아, 이제 그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일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 둘러본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복이 돌아가지? 밥을 많이 사줘요. 오케이 뭐 그런 걸. 그거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건 데스티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가.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가 샬롬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인가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샬롬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누린 사람만 샬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누린 사람만.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샬롬을 가지고 있어야 샬롬을 줄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없는 샬롬을 누구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서 형제님 샬롬 하시죠. 샬롬 가지시면 좋아요. 근데 그 얼굴은 전혀 언샬롬해. 그럼 그 사람이 샬롬을 받겠어요? 너나 좀 샬롬해라 먼저. 우리는요, 우리한테 없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없는 샬롬을, 샬롬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줄 수는 없어요. 가르치는 것은 나한테 없어도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주는 것은요,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샬롬은 내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만 줄 수 있지 나한테 없는데 샬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샬롬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사랑하는 방법도 모를 거 아니야. 가진 게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먼저 누리세요. 내가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을 누리시고, 나를 보호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누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누리시고, 기쁨과 샬롬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짝 고개를 들어서 주위에 보이는 이웃들을 보세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깨지면 안 돼. 그대로 들어서 주위에 보이는 이웃들을. 그래서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온 인류를 위한 평화 뭐 이런 거 말고 딱 둘러봐서 보이는 이웃들. 네, 지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싹. 그 인간들에서 많이 안 벗어날 거야. 이렇게 싹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네. 그대로 들으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샬롬이 임할까를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가운데 샬롬이 거할까를 연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행하세요. 가르치고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해야 돼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기억하세요? 과수원은 머릿속에다 그리는 게 아니야. 땅에다 심는 거지. 아무리 머릿속에 대단한 과수원을 갖고 있어도 그건 열매 안 나와요. 열매는 땅에 심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액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이웃들, 보이는 여러분의 지체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샬롬을 나눌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마지막 세 번째 데스티니로 연결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예요. 이 성전 앞에서 살펴봤죠.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이 성전의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건축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성전이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란 의미예요. Dwelling place가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디 거하실까요?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거하실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거를 이제 묵상하다가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 뭐 성전은 뭐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새로울 것 같아요. 그 성전의 비밀에 대한 걸 좀 나눌게요.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 하나님이 구하신 물리적인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기 때문에 뭐 어디나 구하실 수 있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 거하시는가?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냐 하면 찬송하는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송과 예배라고 하는 말뜻은 뭐냐 하면 그냥 노래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통치를 맡기셨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기 전에 강제로 무담 침입하셔서 막 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 예배와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운데는 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이유는 성전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찬송이 떠나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동시에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주소가 있는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자리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실제로 감람산 꼭대기에 성전 지었던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터가 남아있잖아요.

성전은요, 주소가 있는 건물이었어. 이스라엘 공화국, 예? 예루살렘시, 감남구, 꼭대기 동, 294-7. 우리 교회가 264-7이지. 264-7. 예? 주소가 있는 건물이라는 거야.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이 예배는, 이 성전은 다윗 때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엔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 눈에 보여지는 성전으로 만들어서 나타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실천된 모습이었지, 이것 없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돌을 한 20년 가까이 돌만 다듬은 사람이 있고요. 벌목한, 그러니까 나무 벤 사람들이 있고, 뭐 철 다루는 사람은 금과 은을 여기서 노그릇을 만들었고, 외교관은 이 레바논을 드나들면서 백향목 수입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바쳤고, 예배하는 자들은 공사 내내 음악을 연주했고, 성전 문지기들은 공사 현장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감람산 꼭대기 294-7번지 위치한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만 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시간과 땀과 노력과 재산과 눈물과 모든 삶을 투자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감람산 꼭대기에 위치한 그 성전을 지어내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비밀입니다. 네, 우리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을 너무 추상화시켜버렸어요. 네, 아, 성전, 맞아, 우리 몸이 성전이지, 맞아,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시지, 맞아, 온 우주와 인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나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땀과 피를 흘려서,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들어내고 지어낸, 눈에 보이는,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실체가 있는 것이었지,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마음이 성전이다. 물론 그 얘기하셨지만, 거기서부터 어디로 연결되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실천되어지는 건물 294-7번지에 위치한 그 교회에, 거기를 구체적으로 섬기고 구체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헌신과 눈물을 쏟아내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살려내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던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들을 살려내고 섬겨내고 세워내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성전 공사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온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온 인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94-7번지에 위치한 그 건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와 정성과 기도와 삶을 투자하고 드리고 섬겨서 살리고 세우지 않는다면 우주적인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마음과 예배와 솔로몬의 마음과 예배와 그것이 본질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이어지고 삶의 예배로 드려져서 20년을 땀 흘리며 일하고 20년을 눈물 흘리며 일하고 구체적으로 돌을 굴리고 깎고 문양을 새기고 목수질하고 나무 베고 무추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냈던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땀과 피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지, 마음만 들어진 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전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전도 주소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성전도 주소가 있으세요? 아니면 온 우주를 떠다니는, 온 전 세계를 떠다니는 추상적인 개념의 교회만 있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주소가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만약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94-4번지에 위치한 그 교회가 여러분이 명령받아 건축하라고, 섬기라고 보낸 그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교회를 짓고 계십니까? 네, 지난 20년 전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우주적 교회 말고 구체적인 주소를 갖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요 생명다에 섬기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충성되게 섬기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생명 바쳐 섬기는 모세 같은 사람은요, 주소가 있는 교회를 생명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윗세대 선배들은요 그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 저희 할머님 때만 해도요, 뭐 지금보다 성경적 지식은 굉장히 부족하셨을 거예요. 신학도 굉장히 미천하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생명처럼 섬기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만은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 생명 다해, 내 목숨 다해, 모든 소유 다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모든 생명과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다 바쳤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요. 건축할 때 저희 집 몇 번 담보 잡혔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시면서 개척장로하셨거든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몇 번 담보 잡혔는지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하게. 1907년도에 조선에 부흥이 있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논 팔고 밭 팔아서 교회 섬겼어요. 그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했는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눈에 지금 밟히는 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과연 우주적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진실일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여러분, 주소가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아니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 정성세탁소 앞에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의 데스티니도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걸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제 데스티니도 보니까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추상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들도 있고, 크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섬겼던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섬겼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집은 구체적인 주소를 가진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야.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것이 제 부르심이지 제 부르심이 딴 데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처음으로 목회의 길을 시작할 때 그때 헌신했던 게 있지요. 그때 이제 커리어도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어드미션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고 돌아와서 헌신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헌신도 보니까 그 헌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우주적 교회를 향한 헌신 이전에 한 지역교회, 로컬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 헌신은 수원 하나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예요. 실제가 있고 실체가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에 위치한 50여 개의 셀로 이루어져서 대학부가 있고 그 안에 예배팀이 있고 조일랜드와 유스가 있고 청년 1진이 있고 결혼한 2진이 있고 작년 3, 4진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 5진이 있고 4층 건물로 이루어지고 1층에 카페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 그 주소가 있는 교회,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고요. 그게 저의 데스티니고요. 거기에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저의 데스티니예요. 저에게 지으라고 주신 교회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주소가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전을 건축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전은 주소가 있으세요? 그럼 그 주소가 어디세요? 주소 잘못 찾아왔다면 여러분 주소 찾아가셔야 돼요. 맞아요. 성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성전은 마음에서부터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수원은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심는 거예요. 과수원은 마음에 아무리 심어봐야 그것은 청사진이고 기획일 뿐이지 열매 안 나와요. 열매는 땅에 심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성전 우리 마음에 건축하는 거 맞아요. 성전 우주적인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성전 건축이 땅에 심기워져서 구체적인 주소를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사진만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주소는 어디예요? 제가 사실 이번에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저희 가족하고도 안 나눴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를 텐데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꽤 비중을 두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목회 충분히 한 거 아닐까? 계속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뭐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 는 아니고요. 청빙은 작년에 들어왔었어. 작년에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었는데

안 갔어요. 별로 감사가 없나 봐.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 12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10년만 딱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10년만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보니까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계시는 분들 보니까 초심을 지키시는 분들이 참 드물더라고. 왜냐면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이제 내성도 생기고 안일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딴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좀 부패하는 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는 그냥 한 곳에는 딱 10년만 있어야겠다. 10년만 있고. 근데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뭐 더 좋은 곳에 청빙받아 봐고 이런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아니고 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나라고 해서 10년 이상 계속 한 장소에 있으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초심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 저는 사실 이 땅에서 목회가 커지고 뭐 교회가 잘 되고 뭐 그런 물론 좋겠죠. 근데 그것은 다 두 번째 관심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처음처럼 지킬 수 없다면 당연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한테 이제 두려움과 경각심이 있었고, 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10년 서원했던 게 있는데 이미 12년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기도하러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주님, 이거 충분히 한 건가요? 딴 데로 제가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물러라 그러시더라고. 별로 좋아하는 표정들이 아니야. 아니,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의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둔 곳은 294-7번지다. 그게 너의 성전이고, 그게 네가 섬겨야 될 곳이고, 거기가 너의 데스티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제 여정을 시작한 것도 294-7번지, 그때 뭐 주소가 달랐지만, 수원 하나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향한 헌신이었고, 그건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 같은 거구나, 언약.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아내, 남편과 아내로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살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지, 직장 찾아 떠나듯이 떠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예, 거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전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도 294-7번지 확실합니까? 정말 여러분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데스티니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고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데스티니가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이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지긴 했지만, 성전을 지은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노력이었어요. 돌다듬는 사람, 나무 비는 사람, 철공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문지기들, 군인들. 아무도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로 여기고, 나의 성전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성전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땀과 희생과 노력과 눈물을 쏟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에 부름받으신 게 확실하세요? 여러분의 성전 주소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입니까? 50개의 셀이 있고, 50개는 잘 모르겠다, 50여개 대학부와 예배팀이 있고, 조일랜드와 유스가 있고, 1진, 2진, 3진, 4진, 5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 건물에 1층에 카페가 있는 이 교회가 분명합니까?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주소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든 그 지역교회를 섬기실 때는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 섬기는 겁니다. 저만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성도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이 목사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있는데, 목사가 특별한 성직자라고, 아니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저도 그냥 성도의 한 명일 뿐이고, 여러분도 성도들 뿐이고, 단지 저는 풀타임으로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그런 롤이 있는 것 뿐이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는 생명을 바쳐 섬기는 거예요.

0: 섬기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섬기는 거고 나의 데스티니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우주적 교회라는 뭐 좋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걸 섬길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마음과 헌신들이 있으세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예,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 저는 이미 한 달 기간 전에 언약 갱신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갱신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성전을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기쁘게 헌신했던 공교한 기술자들, 헌신함으로 건축 내내 예배하고 노래한 사람들, 성전 문지기, 벌목한 사람, 특히 두로 사람 단의 자녀들은 문양 새겨넣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땀과 눈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성전을 지었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왕의 명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왕의 명을 받으셨어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에 가서 거기에 내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을 받으셨어요? 저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왕으로부터 너는 지금 경기도로 가서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을 가서 294-7번지에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 나의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을 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주소가 있는 교회를 지어가는, 성전을 지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294-7번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명받으신 교회라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 미움과 아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말 진지혜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조급병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데요.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은 귀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고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훈련과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그 거룩을 완성한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무엘 베케티의 희곡 중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품 속에는 두 노인이 함께 시골의 나무 밑에 앉아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그를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득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고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이 작품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습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 세월도 인생도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죠. 막연히 기다리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참 귀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와 찬양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라는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성가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원곡.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CCM 클래식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훌륭한 도예가는 진흙을 바로 물레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흙 속에 작은 공기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오랫동안 치대며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이 숙성 과정을 건너뛰고 만들면 도자기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이 멈춰있는 지루한 시간 같지만 실은 거친 불길을 견뎌내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응답의 지체나 멈춤의 계절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나만 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안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내시며 주님의 손길로 묵묵히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과는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차분하게 견뎌보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완성하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림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걱정은 모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힘을 소진케 해 하나님의 복을 보는 시야를 매우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을 맥빠진 채 살아가길 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차고 한결같고 안정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지레짐작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력을 북돋아 걱정이 사라지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멋진 임무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있는 근심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0: 달팽이 한 마리가 집을 지고 사과나무를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며 한 시간쯤 기어갔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나무 틈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림보야, 너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냐?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며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 그때쯤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말했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편지들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기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지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일 중 하나는요. 우리 마음을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것. 몸은 게으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게으른 쪽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 때가 많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달아나는 것, 없어지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리처드 칼스는요, 이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싹트기 전에 매일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했다고요. 신기하게도 조용히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또 다른 고마운 사람들이 줄줄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고마운 사람 떠올리고 또 그와 연관된 고마운 사람들 하나 둘 헤아려 보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끈을 꼭 잡는 일이겠죠?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과 근심 대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로 모닝 브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3일 POP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제안했던 고마운 사람 떠올리기 방법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당장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늘 말없이 수고하지만 생색내지 않는 든든한 가족이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늘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왜 연락 안 했어? 라기보단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지인들과 친구들, 멀리서도 기도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있으시죠. 또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친지들, 가족들 생각해보면 이 기도에 빚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고마운 얼굴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 가정과 일상을 온전히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소브라노 최종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원에이 싱어즈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어집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주리고 목이 말랐사오니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파이디온 선교회 그 은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듬뿍 누리는 복된 날 되십시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한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심지어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이상 들은 적은 있으시죠? 안 들으셨으면 오늘도 보셨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나요? 하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따우마소라는 단어예요. 따우마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하나는 아주 굉장히 경이롭게 놀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근데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extremely disturbed, 그러니까 매우 심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그냥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말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아니, 조금 더, 아마 제자들이 좀 랍비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그들이 좀 조심스럽게 문의를 한 거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애꿎은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이는 일에 사용하셨나요? 시작에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상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다. 조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매우 배고픈 때가 있었다. 아침에 시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잎사귀가 많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셨는데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읽으면 덜 심란한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행그리해지네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사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주로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한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아픔을 힐링하기 위한 그런 일로 기적을 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표출된 것이에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연관 없는 말씀하시는 저 불편함은 그냥 다른 말로 돌리는 이야기들처럼 들려요. 이게 사실일까요? 마음속의 불편함이 저는 말씀을 읽을 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이 부분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 마가가 쓴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어 단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때가 아니라고 썼던 나는 테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늦은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파괴였어요. 대부분 우리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러면 사과나무를 생각해요. 귤나무를 생각해요. 뭐냐 하면 열매가 맺히고 한 번에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그러니까 무화과 문화잖아요. 거기 중동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많이 열리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야생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들 알아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파리가 나오기 전부터 아주 작게 오늘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미안한데 아주 작게 이렇게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파리가 커지면서 이파리를 내는 곳에서 이 열매, 무화과 열매 있는 쪽으로 영양분이 더 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 점점 익어서 한 3주, 4주 안에 무화과가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이 먼저 맺죠. 얘는 그 달, 당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작긴 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지나가면서 약간 설익었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찾았던 거는 테에나가 없었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한 이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파괴의 때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시자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시면 그걸 따면 조금 있다가 또 조그만 게 열려서 점점 커지고 조금 있다가 저기서 한 2, 3주마다 계속해서 무화과 열매들이 이렇게 자라고 따고 작은 거에서 큰 게 그러니까 작은 걸 딸 수도 있어요. 중간치도 딸 수는 있어요. 단지 이제 너무 오래 두면 개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는 시기를 잘 잡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본문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이트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무화과 열매들이 많았던 동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동네들이 있어요. 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두 동네는 뭐냐면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벳바게는 베이트와 파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이었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

하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언덕 위에 있어요. 지금 중동을 갔다 오신 우리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는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언덕 위에 산 등성이 같은데 약간 작은 산에 이 위에 올라가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걸어서 maybe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점 이렇게 언덕 밑으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 있는 곳으로 예수님 기도하러 내려가세요. 그런데 벳페이지와 벳다니라고 하는 테나와 파게의 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화과의 어린 열매들이 많이 있는 곳 벳바게와 무화과의 무르익은 열매들이 많은 동네 베다니를 예수님이 왕래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류 모세 선지자님의 글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파괴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태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벳바게 베잇과 베다니 사이에 이 합성된 단어로 무화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들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매우 유머 있는 기록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단어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사건 속에 이 저주의 장면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이 뭐냐면 바로 2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승리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호산나 칭호를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시고 성 안에서 성전을 둘러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마가복음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다시 성으로 나오실 때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음날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서 하신 일이 있죠.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 사이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보셨을 때 전날 예수님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마음속에 유일하게 저주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배를 받고 점령을 당하는 나라에 있을 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건설로 인해서 많은 도로들이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유명한 도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멀리 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데요. 여기 다른 여러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다른 단위의 화폐 단위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할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물도 사야 되는데 재물만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 그 가족들이 동전 교환서를 만들고 참배객들에게 10배나 넘는 환전의 수익을 내면서 물건을 팔면서도 수익도 나오고 돈을 바꿔주면서도 수익을 보는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성전터에서 굉장히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조차도 종교적 소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또는 재물로 사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예배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 동전을 교환하고 있는 상을 엎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필요 충족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활동들을 선택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종교적 소비자들, 심지어 헌금도 마치 투기하거나 투자하듯이 내가 헌금을 잘하면,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이나 내 집을 축복할 거라는 그러한 동기로 이러한 소비자, 영적 소비자의 religious, spiritual consumer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림으로 설교하시고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공간 안에 내 필요를 채우는, 마치 마트에 가서 내 필요를 원하는 대로 내가 돈 주고 교환하듯이 하나님한테 와서도 소비자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소비자의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시기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밑에 쓴 단어를 보실까요? 거함과 구함입니다. 왜?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 서답하듯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 약간 매직 포뮬라인가요? 진이 병을 이렇게 문지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요. 딱 떼내면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주문처럼 느껴져요. 뭔가 포뮬라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굉장히 많아 보여. 커 보여. 이파리가 있는 큰 나무를 보시면 그 파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파리 때문에 파괴가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나무에는 작더라도 살아있는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파리만 있는 우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거는요, 영적 미숙이 아니고요, 영적 위선이었어요. 작은 파괴라도 있으면 저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성전에는 종교의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속에도 똑같이 종교적 소비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이익을, 목표를 위해서 나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던 리더와 성도들 모두의 문제였어요. 이파리는 많은데 예수님은 그 이파리 많은 것이 우리에게 연막이 되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뭔가 페이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
다시 말해서

0: 심지어는 기도까지, 구함까지도 행위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설교가 어려워서 난해해서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함은 행함이에요. 내가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자, 이걸 나쁘다고만 일방적으로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면 예수님이 그 위선이 더 싫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이 젖어서 지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 구함조차도 우리 할머님이 냉수 떠다 놓고 이렇게 선앙당에서 비셨던 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산신령이 봐주시겠지. 산신령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내가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게 행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Seeking not for approval. 예수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함을 위하며 for abiding이에요. Approval이 아니라 abiding을 위한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해요? 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막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를 키우거나 뭐 자기를 길게 하거나 자기 안에 뭔가 막 하는 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딱 붙어서 그 포도나무가 제공해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자기 가지 끝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파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주님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보이세요? 우리들의 영성이, 저의 영성이 아직도 종교적 소비자의 모습을 많이 벗어나지 못한 지성이면 감천인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거함을 위한 구함이에요. 자매님들은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 때는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안방에 가면 안방으로,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건너방에 가면 건너방까지 자꾸 나를 졸졸졸졸 따라와요. 나 좀 속으로는 말 못하죠. 아버지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제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요. 왜?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문을 왜 닫아?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나 좀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의 마음에 깊숙한 곳엔 뭐 하냐면 나랑 대화하는 게 뭔가, 저는 언제 말하냐면 뭐가 필요할 때만 말하고 싶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관계하고 싶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관계하고 싶어서, 거하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그냥 좋아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룻기 3장 1절, 9절에서 11절, 18절을 본문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요즘 우리는 이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나는 나를 말하라 부르지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죠. 나오미 그리고 룻, 이 두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손은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섬세하게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룻도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 하나를 또 내딛자라고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리고 이렇게 룻이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보아스, 하나님의 눈으로 공감해주고 살펴보아주고 이해해주었던 이 보아스, 바로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1: 그렇습니다. 기다림.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열매, 우리가 열매를 손으로 취하기까지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즉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신앙 고백 후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열매를 얻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성도들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그